소주 가시지 뉴체 레기날에 토와야라 송 창 창은 같이 또 교 이연장이라 롱알라 시비 동자시 배지 천상 파르치와 창현와 마제 준도 통이 공소여라 예 효다 줘라 강정 산토는 룰레다 사마루 조어시비 사그시인비 노소 조로시비 고소 몽보여 오마다 효 줘라 마소는 산지마마제 윤제제 소위처제 사자 조어시인 응아 노로그 샤 정아지비 산지 구역의 흉진우 산지마마제 사자 조어는 로그 샤인 디에트니 루비 노르다 로그 샤슈제디 다리 머리 자마 조인 자마 조인 심바다 자지 남빙은이 되나 루크자 마제 산지 중세다 중들 가제는 치다 저거토비 자지 남바공소 도바이 로 장암 벼지 장암은 시이찬이 잡았다 오잠 오마지 년도 쓰이시 가라 중자지 세바시리 벼지 장암 포바 강거 산두르 문제비 넌절리 도토디 릴라 코비 에만쇼다 세뇨유저 가사세발리 예 정어치비 뜻어 장암 정어스비 니바디 예야 장암부터도 신지비 니바다 대마마세 장암이 난도 하장 부송소비 구회분두예비 리치당부 중재시비 정바 당산도로비 니바체보디여 조 산주자지 넘바다 용네 노노사코저 장정무초라 신족시발리 응바다나 처베 산주 처베 산주 자지 넘바나 니수 르르주마다 누를 동부르자 세레기 대기 결로지 둘레시세 경토하다 모사다 힌레수 서비 둘레시세 경마와 지리 처베산주 주미 팀에제 자지 지정을 자지 남바다 교내단 레비 신종 리빌에 응바다나 처베산주 자지 남바디 자시토하다 제설 수디 내부비 년가다 라와 하장 기보열라 처베산주 자지 남바 튠디란 기디 제설 대상게 지체레 가와다 지차 대타미비 지체 샤자바차바 소다 자와다자 여바레 산지주메 자지 수된제 세기당보 시레 남한테 니에소 르르네 자지 만이 시레네 메레 조지다 심비시비 응비 차지인비 니레 자지나 르르다 효코그레 모르사다 힌도그레 고소다 신지레 냐이레 오미레 시미레 트리레 지치여라 산지 구역의 류진 유리다 소지지 참 근고지라 휴진인지 대주요 자자 동형용지 산지 주민 자자 남한사주 준총신이 니리 창녀자체 나가 쥐니 이사와다 장고래 자자 나가 니히장아 이사구절 르레 용조래 빼나 니수 리네시 자시비 리조 일리 소주 남한 표송수부 예비 도강 니수 르레 조시비 자지 남바 준총시디 니린르르 키 니자 니신이 순자 순주다 효쿠키 나지강안에 자자 쭈 두린샤고 장바디 산지 주미 소지 자자 조인비 외니 제단 툼바시나 대단한 빈도 진보여라 제 니리 자지나 르레다 효쿠 효쿠그레 모사 신도그레 숙자 냐고 오미레 세미레 진리지레 기트고 랑자자 hundi sami mindoli chuni zatsurhibi dingyo so. Nuna ngayi kam sohi, shingri ngayi rande sheba, nure ngayi do sheba, cere ngayi soju sabi, zaji soju ribi dawa doyore. Zaja nakan zombo na soju ndangin geso shibi chachin. Mei re la kowi, yezi siri la rekebu ngayo de, hyoko gare da, mosa hindo gare. Shukja nyagung omi rei, sema da chengreji rei, nunse da chayi rei jiso. Serek mandawi nando meyi chesu da detana kowi chochu mandawa yubi, mele jo chochu gongko da, zaji chochu je chechu la yegna, sire da tunba zaja donyongyo wa sheba na chochu ndangin gilin shibi chajishi rei. Sandi koyo ge siye je njule da chochu jesa la shukji nginjin te yubi, sandi chumi tuni chochu da, 소저 대지수 응읍이 군고 체르신요라 대리띠 산지주민 자자 남한다 남한나조 서인나조 조안나조 제대바 준수샤구라 니 니리 창용세리 균이 인사와다 장고리 세리 니히장아이 원산저 대조샤구 세이튼소지 세리 남한이나 다저 동자 동형용도 니리 또디 손다나 효제 나가 손이 응아바다 군제 나

0: kita toko tonzo kwenye ngari na toko nanjo ba si si toko kwenye ki chok chok chok tin de mang do tin te sha yo ma de la
1: ba ge
0: pa che ku ku jem ni tonzo ni lo ge ko ra jep si han da di che che ji zran che che che ge ji sen de ge char char se ge je kon zo ji ge pu je ge da che je ge ti yo ma de te ne de na yo ma de kon zo ti ren do ge do ma ne ka ju ji ge ge wa yin ba yin na 때는 컨트롤라 용벌 가지고 사 거의 용벌 미니큐 다 최장티 임베나 진네티 균진치 얘기 삼로디 네 교실 요래 직팀 권위 요말 니 여바 되게디 망부지 라도 와래 엄마 사바도 임베나 진 도고디 임베나 진은 현다 멘다 그 내당 내스코랑 정중 감기 치료기 정중 감지든 삼네 교성 약수디 지든 게 군배 Chure nang jayore, chure kyang deb jangyore. Ti pyube gumbe shaku kolam shayore. Tene chongzoye jik kambuzikbe chudeng takbor shokse. Tene lazer shokse, tene chukar shokse. Tende shoksa kurangbe ziru yinyindui. Tene gojir chinyin zogun shokse, kutub deb shibishay gore. Tende jor, ta gojir chinyin khonzoye kuy rindang ziwe rindungu haku gomarde. Yine kuy banjo rindang haku, kutsong jik ngu yungu yobde haku. Chezang, 건조인배는 다른데 망고 나도가 세상에 어떤 주치의 정부는 그닝게 내버고 된대죠. 하튼이 정중기 집어야 돼요. 도고이 다 단단히 공부시지 미 견집에 들어야라. 정중기 집 집어고 가려서는 도고이도 상마 더 때문에 지나다 먼저 민주 돌아서는 그 와서 사슈 사슈 찍어 왔대. 이내 거 치료로 망부시 하잖아. 네마요 차파요. 그 네마 찍 말해. 콜로 자자 조자 망부 리도 인배. 다만 동자 리도. 콜레 세세어레 독체제 그 나외 임베는 그 속외다 규제되게 내는 년에 지기 간소라 마사도 두바레 근데 인도인은 간소가 지기 정말 그 인간 정신고 딘데스리 니네 임베는 꼭 개지 정신 도회의 개지 정신 임베 겸제 도회의 딜레기는 토모 멘베 개주 그 세저레 당토마디는 먼저 정말 그 신당이 와레 정말 신당은 유에서 거는 루규 등등 곧 신배도 멘다게 간사는 로망 부족이 대체샤는 되는 가상 고마 같은 데는 나로 제시 구스 파체 치수 사바 소교데 마요레 이네 공부 타고 도발 직대데 배터 로드 니게 숨든 아자 로교디데 도고 딱 지로샤 구성산 그 루규 진단디 하장게 도바된데 티마제 임베나 다 도고 망부지기 꾸셰디나 이낭니 잠마리 기땡가라 임베나 유디 민컨데스 니야다 되는 유두랑아르 미컨데실다 오이 딘데기 난도엔데 꾸요레 최단 도교의 루주 증단 개침이요 규제 증단 쉬 뭐가 제 규제 증단 돈도 빼디 남주 디링 가상 대로 빼디 탄계 넘버 제와 있는 넘버로지 버티 교강 되네 면당 현재 데티스 넘버 아주 치와 돈도 차상 도교에 대한 제시와 도교장 저셔 다 있네 당 아주 단다 표현형으로 버티 탄가 채하고 주는 지능기 표현형 차이가 좀 내게 가상체. 레팅 공부도 와라기는 당갈 레블로라 유배 가자르. 대표배 끌에 가고 싶어지야리. 락바도 있는 전배되기. 이네 도구에도 전배되기 같이 사다가 대신해야리. 세상에는 규제에 대한 규제 진단 전부야리. 다 되네 천지 진단 도틀의 천지 진단 망부야리. 배차시하면 그 규제 혼란을 차시하면 코 내도 그래 추도 그래 메뚝 추도 그래 메뚝 추도 그래서 이 점제 가서는 그 메기를 잡는 남성 가도 말라 쥐기 잡는 남성 찍도 말 다들이 탄갈 자샤 그때 지 대사요 말이 부유세도 제거래 그럼 다들이 추도서 메도서 말 세상 그 때도 규제 당하는 데 요래 골센리 진단 잡고 요래 되네 사과도 심주 진단 심주 진단이 항상 요래 어 사제티 규티라 나름 밀던데 중도 디베이나 도회당에 세셔래 Kumbay nangki pachi rinmi mangpachi taa nganchu chigi gyugyu nazwa taa kiem nazwa ki tangda ngama di nangshin ya gale kaasang chevla ya. Tintre yindu tomo mayimbe kuy gyubzi tilde di dodi le ya re, dodi diangde mangpa dati ya re. Jarjang di yuwe shukla, ti kimbay na nganchu duksi diangda jarjang dogo yuki doji gila chukuna yikisi yuwe shukla, tuyang oma ti lukyu tip. 집중치냐가 찍어 찍어 티이는 루규기 상황 망부치 최주하래 세상이나 티코 개지 정신고 되겠으리 단 송접 그 괴방

0: རང་ནི ཤུ་ཡ་ད རང་ནི གང་ཤེ སོན་དུན ཇུག་གུན་ན དེ་ལ སོང་ཤོབ ཤེ་གུ་པ་ད ཕེན་ཅིན་ཝར པེ་རི་ད རོང་ ཉམ་རི་ཅི་ཐོབ་ཅ་ཡང གལ་ཅིན་ནང་ག གང་ཅིན་ཡ གིན་གང་ལ་ཅི མ་གུལ་དང་ལང་ཅེ་ཚུལ་ད དོ་གུ་རང་ངུ་ཅེ་ཚ་ཅི་རང་ཡིན་ལ་ཉུ་ཤོད་ད དོ་གུ་ཡུ་ཚལ་ཅེ་ལོ་ཅུ་རིན་ཐང་ལ་ཉུ་ཤེ་ནང་བ་དེ ཤེ་རབ་ཅུ ཇུན་ཅིན་ཤེ་གུན་ཅེ་དོན་ཅིན་ཤེ་ཅང་རེ
1: Sekinata tanda genage konumuru nana cik tanda ni togu gizek kita niyatsar ge chale di nani genada ani genage soba di rdoa genas diyan di yanzi tanda gamzu sagu shenda ge yanzi dele yanzi togu yonzi yanzi nyam yon piri da dinde nangu yor beka
2: di tari ranji chung rengyo chiyo gine kogab jina anjo
1: la
2: kogab namji rengyo tang tenzo yo kange dine sabchung ge zinze chi tsu nansu dine darangle jik lobzen chi guji nando kuchi nangdo, teni ngay ta zogo di rishung ki shimjuu bi korke maa di shumi ngay di zogo di yinpe na tangda pato ngan zu liaga chebe yurimda ti denge yinpe na dreyo ki chile ki shija yinna ra ti korda teni ngan zu tangda tobe chumde korke ti yinna mangpa shubi mangpa shubi yin di changma nyebur nangso nyebur nangso changma jiki kharso ora simgo so chenpo tewa
1: yin
2: tang kating nangpo ngan zu pyo kyun yung ki mangpa shingne da rengun tende tona nangyi tende yudu 시그지 춤대 좀 봐. 직된 된 전에 전에 건조 빼면서 얘는 가서 봐.
1: 냠용 녹조로
2: 지금 영어래. 예면 다 지금 건조 거기 집어넣는 게라. 열고서 집어넣는 게. 된다는 게라. 다 단된 건 제가 시그지 중지 증내 주기. 우리 같이로 이 공내 이제 어떻게 삼바래. 대외 경계. 응할래 배이나 남바 야고 샤요래. 건조 임배이나 지던 게 간조 된데스 슈베이나 배이나 람사나 잡교는 그래.
1: 그때
2: 미소 잡교 접는 그래. 세상 안 가서 이 내가 되게 돼. 지금 다 칠해버 내가 지닌 지금 이제 공기 우리 주위에 있는 잡교는 세대. 배대 자기 응 방법을 비하래. 세상 단다 봐도 배대 안 저기 다 시그지 내한테 야부지 요리. 확 봐도 지겹지 시진핑 대주 내 거주지 안 저기 인베이나 인내 쉬샤. 당 人为了 송교다 배주당 군진 피계 등 세대도라. 가로 부셔들은 바 요래 하장 먹게 망보 개진 부숙 정제 티는 신기다 미란주 정제 먼저 시기 저 총기 때문에 매만 쓰셔제 돈주 돈에 배트 총기네 통제 시비지 있는 거 뒤에 땅갈 때네 먼저 다 人을 그 신진 참바차잖아 대교 타직도래 타직도 개진 부지 있는지 재장 안 졸라 당답하도 도배 중재 돈도 콘조는 먼저 디스리 다른 먼저 전향 调查기 진짜기 배때 내가 뒤에 안 졸라 나죠 난지 근데 좀 대체 못 된다 더 그래. 세상 다 단대는 제시하나. 나랑 칠해 버진 건 제시하나. 문에 나서로 어슬레면 딱 갱구 교교면에 틀리 상상성. 기회 잠깐의 수수 레규 나서 치지 공기. 숨쉬 되게 참아. 얘네 벽에 정말 성적 제시하나라. 되게 부시게 배디 삼로도 마소나. 기회 장 치야지 놓다.
1: 저기 세게
2: 다실레세.
1: 근데 그만 드리네. 사실 뜻을 든지 싶지 당장은 저 전제 다른 말이야. 도저히 마시고
2: 있는 게.
1: 맞아 이게 나게 아니 못하지 않지. 그게 또 그렇게 제대로 와. 장래 말이야. 나게 나게 아니 못하지. 시켜라 나서 이거.
2: 도저히 나. 제가 뜻든들아 도저히 나. 근데 달다 소소 타버 제심배 달래 개념용만 기초 교육으로만 직결하지. 고급 상품 된 되지만 그런지.
1: 그런지 제가.

타카기 고신로 긴네 사연 작가 시론 로듀 산랑 고 도보다 도군 도보 로즈 주치기다 대겐 발하위 리쿠르기다 다른 잔 도바다 군 연사라 조부 도바 야나 냐와 바도다 냠도 라샹도 주문로와 레쿠토 간네 도바다 챵기 자르 양사다 다른 잔 시디 게브도다 르냐와 소제 년가 무통원 고시구 캄비난도 도바 진기 대비워 감니 고라 송쇼시구 캄비 시로도 대총아 드무로 가데 드제 게콘게 헤고다 다차 샹부소 사니 미션 포주르정구 칸제 츠튼비에 쇼튼 따라 고른 덴빙아 칸진시구 닝니 추르튼가 자차다 체제 뇨도와 덴자키 토사포구 론탄란 야나 양 사사데니 녜요시무루 추르튼조 요비 히제 차도와 사이살라 따이시데 뉴도 조롱거 효닝제 렌데산 야나 토사 주그발레 조롱데니 주무룬 힌도란제니 녜요시 무룬라 양서제 사동암 야나 바도탄 도풍거 자토와 감무룬 딱체라 바타체지 제총앙 조롱거 드니소 로무룬와라 드윙 이진히 구구 섬네 출록거 노체 유용두 자차체가 탄코르제 교 교가당 rōwō jōntē mībī nīsū yō mēlā yāngsē tāgī shītē nī pī tātik shē gu. Nī pī kā tā nī sār jōnyū pī nē ngā lā mā tāng jī sū jū nōr pō wā. Ngā lā gēng gō tāng chū gu nē pā rā. Wāng pō xuān chē kī pī jī yē nē mē yēn pō gu. Tō kā tāng dōng pō qiān pī jāng tō pō sō yō sār pō kāng tō shē gu. Rō kū tō tā chāng bā cī zāng pō rō wā yāng nā rō rōng kū tō mō rō kāng tō shē pā tāng chū lō kē mā chē wā ngōng kō shē gu.

다다 렌지 내생 임반다나 베종 나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래 룽던노 저 같이 치팅 잡은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종이리 치와 내상비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니피세 링비 같이 치팅 잡보통 포 루야 루링 노 힌든 동만 노르 메케 룽 숨라 노르 메케 룽 숨라 소바 참라페 타르 유양 공바 들라 양비 거히여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궁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첸 슈인 텐데 리첸키 낭튼조니 AI 推着给国格藤井前年国了西部藤井冲吞起官片批给了官的东国西北国他中国他而这边就冲吞之外年开港起了美土米荣瓦西银西北国了上海娘来曾祖年博士娘来盘给客亲部亲戚电不他也给穷区西多土北国了 体位藤色给中国他一下下轮南这起两万集团队住不住局了山地其国西北国了 중국 보스링엠레르 리기 티웨치와 뷰싱 유베고 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천남 센쇼 콜레시뷰 청진요 총외만 둔초 급나바 니차라 항저우루 니르규 청진요 총 둔초니 중국 청진요 총 주제조어 치비 계급

친하나 마요다 나 고기 초앙은노 고기 묘요들라 떵아 이두 양답이고니 묘요들라 떵아 이지터 힌도 같이 무제린데가 근데 인두 당아 군둘라 시토가 묘요들라 떵아 이로 이동가 다시 지다 초안노라 비슈 모세이로시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 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 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Bejong Longti Nintin Li Kong, Kamkil H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 Kong, Kamkil Hopti Litin.
2: Jachiwi Sengenamba, Nana, Bejong Longti Nintin Li Kong, Kamkil Longtin Jasanachi Tilin, Gagin Losanimai. Tini Ganso Longtin Goma Ganola. Tene ta lhaji xeba siyan di le Sanji ba zao rang gano la Ta lhaji ji go la ta za zi de kanre chi sun ba ta di go la Nga zon do di ji xeba tene re Ani ta te dang zhe ni Nga zon zhuwa sen rabo ji Ma gu jin rabo xe re Tene di le tomar zhuwa di sen ji go ni Sa xin do di ji xe ji tene yin Ta zhuwa sen gano la zhuwa dangbo de kanre se di le Lo bin tuen me chogun zi bi Sanji ba zao gano la ta lhaji temi kasi la ladin su la u shi ni de la sumbi tangbo zhar de la al sumba zhar de na lhadang ji ba wo se ni ta cikang yi jibi xolo ka jiga tong ni ten yu shi zawa krong ka cikang nong la ani ngay su ten ya bi ka ta lhaji ki che de gang re se ya de re ta ten yin de la nala ta ngan su ta de mong na ji re ta zawa rong ka nong la ten ya bi ka ta lhaji ki che de chik ji ma du yu ma re se chik ji ba da gang re se ba yin na sada ta nung de hi bi ka lhaji ki che de re se ya de re ane zhuwa nima de cheri se diri ta ta ta nganzo yongche de pishe tong yenbi ge ane tan rupu de dang, tan rupu de ge lhaji ge che tenin de ane sanji ba zao rang go nong la ta ngis ma tengi bi ge jensen rabo de kanti jil tu de bari es ngis ma tengi jensen de kanto bari es ya diri ta de go la nganzo rondi goma go nong la mambu chi hi yore she tang ka ne tan rupu de dang, tan rupu de nin de cheri se diri ane ngenche le pishe zawa nini kura tongso meba tenriji mares wenja ta zawa rangu nolo matibiki jinsen di chiri se na tan rupu te tabalum chema yi na ani zayi chani ku che chitanga chani kiya pa yi na ani jinju ta manrewa ge wenja sanji pa zawa ge nolo che teso to zo de chiri na jinju ta nrewa ya na jinju ke dhupi ke che teso zo tengu yoris ku sanji pa korangu nolo ya jinju ke shawa de zo tengu yorwa ta misa ke ya giba chepa ra denbi ke che zo kashi kashi chi ani ku jinju ta manre na ya Ani ko gyuba chepa wa jila teni ko ngis nengi yore teni yoye cha Ta ten mayin pa ge shetan ge trepa pa ge risi cheba Jinju da mandre wa teso ten Ani ko ngis nengi yo mare teni dila Ta nubu te xiba ten yang Ani jina chere ni ko jinju da mandre wa ge Che jien pa ma tse Tike ten la yang ta nubu te te ko haji ge chere peshe tongbi kasa la yang Ani ko yosul ten yang ten zang ko ten Ten jang rang yin ji me ba Ani sada da ta nubu te dan dar yang Ani ko trepa pa ge chaldol ko peshe tong yore o jinsi te dago san la teni ani tanum te te yungi gu nolong mati mara esi ya teni nima te chere na tanum te te re ta te ra te zo te ani zawa gu nolong isi mati pa jinsi te chik chere tse li la gong te ra nangi ko jinju ta manra waga che yinbi jinsi chi mati pa mara te ra te ko jinju ta nre te yore ko mingi ta yin di la ani jinju gu nolong ta jinju ta ka dhubi ka che chi chadi yore wa re de me ja ko mati ki bi jinsi zo gaun tu de pa re esi di la sanji pa ga zawa gu nolong la Ani tanrubu dede ko chi rawan chi ji kasa la ko loosu la yana sabdu la chiri zina koran chi ten yoshi ko sabdu la dede da ten yori dende yindi la sanji pagi yang yungu ko chi chi chi chiri zina che jik de ani chiri zina yungu no la le nyi san ani sun ye la soba dende ko teni ji ani sun rabu chi me bari di yindi zila ko dede de odu la sabdu tengi ba yinza ani haji ji kasa la ani dede de ko ji mati ba chi del tu di yori ani nye ki chani hiya ba yina Ani zimbo kasilin chumba yana ku pege kyo nongla yang gong ki teta dan rawa. Ani teta dan ku raji yu chegi nongla chi pawa kyo zonra bo shini. Biji tong deba mato. Ani sade nangyi ji ku raji yu chegi nongla zo gu chabdala biji tong gu meba res. Tide chua sima de chiri se dira ta zawa rong nongla. Ani cikang yeba tila tena lhadang ji ba wo se ni. Teta de chiri se na ani lhadang ji ba wo. Lhadang ji ba. Nyugu reisi ya chiyorwa, di indir hladang jiba wu hibi ka hladang jiba asi ya dina kuwa kandri jilingi reisi ya dira hladang jiba hibi ka ta hladang jiba asi na hladang jiba ta lhama gudin re, indir lhama da jiba asi di indir ta hladji ji che diga ku zo ten kandri ji tenpa na nyugu reisi dina cide ngama ka tenja de hladji ki che jasa ji cide ngama ji tenja de ane che reisi ku taru zo yo ma re tenja de ku ma zo ni ane hladji ki che jan ni ane di nju dila taru che reisi na Ani judensana mundu, yana teja, ani yenbaji kuru jujun hadu yoba. Te cherizana, ani hachigu chetiga yana jenge yori. Te indira, hadan jiba wo hiba te, cite ngama ka teja rehi mazu ba te injuta, taru teja hama hi juju deyoba, hadu yoba. Tendichila, ani hama da jiba osi ya kuwa lingi pari. 라마드 지바옥 데니는 다 대답하고 하마도 되데 강기한 쟁교레스나 아니 사직이 제대한 쟁교레스 니데는 사다다는 데레 아니 대마에 바게 딘산 베제 돈데 비고 다는 데다 다는 데 대답도 사직이 제대서 그냥 쟁교레 쟁교여 봐 인자 아니 데데데 그 체대서라 아니 하마드 집이 체스 야나 하마드 집안 쟁비 그 체스 얘는 사지즈니 딱거나 다녔던 데지 바다 야와 데지 다 데치르세 디로 다 사히지고 데이 다 노디치기나 된지리 와다 아다 되게 인체지 건들 아다 선지 바자 롱고노나 숨비게 다 하지지 거르더라 안 노디지 아니 만데히 잡아 된지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 린치지 향라 몬티 안치 린치 신저 가스히어
2: 다 되나 다 싸워가 너는 아니 사다다 따는 데그 하지 그 집어 마도 아니 예바대요 말이 매비 진짜 되나 때니 아니 사다다 따는 데 히비 그 하지 그 오 진주 간다 간나 뉴리스 간다 간게 지스는 거 죽 말이세니 된데게 주 문주가 다이조스지 때요 말이스 치치 마도 매바이자 아니 데라 거 주 문주가 다이조스지 미세대요 말이스 싸워가 너나 다 때요 말이 돼 왜자 아니 디인 제바가 너는 안 좋다 가스 봐봐 얘가 진양지 집이 도지 죽은 제비 리히 제비 엄보 그래요 디인 리히 제비 엄보고 너나 다 하지지 가스라 체리스디 아니 체테테 데스는 거 체스는 니즈마 마제 아니 대답 그 체 소소데 진주 간다 간게 지스데 뉴 어다 디지 체리스디 거 토탄 조스세나 몬도 아니 하지 그 저기 자이 조스데 하장 그 체리 어 싸카 되니 아니 체리스노 마 소요 받든 리치 데이너 딴 데이카스 리치는 하지지 자줄 거 히운 디스는 아니 자위 차니 아니 리히 제왕 아니 치게다 젤니 데다 젤니 아니 마히지 된 리치 다 제왕 놀라 하지지 거데 간지 소요 했으나 데데 데선 하지데 나라 라사 잔터데 다디 강아 바마 타메 나나 사텐 톱스니 데네 치카 예그 소요 와 치카 예그 돈 소요 다 치카 예그 돈 소요 바가 놀라 담보데 체레스나 다 치카 담보데게 어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 지지 체들은 뉴스 민주 신이 아니 자와가 랑고는 뉴스 때문에 사다다 다는 데다 때 덤니 체도 다 하지 체 섬데 아 그런 장가 민주 신이 왔다 때에 파요시 다 디지스를 직강 닝바 다 섬바 예바 나라라서 자터 때 다데 강가 봐봐 타미 나라 사된 토스야 그 직강 뉴스 이게 되게 체된 거 그러지나 다 공그 체 섬보지 아 다이저스 때 된 거 아 단 도치르는 선집바 자와 랑고는 때요 말아와 디데 단 도치르는 리히 제왕은 놓는다 아 사카데비기 차다 너시 다 가리에서는 나라라사 장터 때에서 다 지금 니바트 그 나라라사 장터 때에서 진주 나다 진주 라 진주 라 진주 사 나라라사 아니 장터스 장터 장터스들 시다 가르다 다라다 자기 자 자세한데 가서인데 양주는 이 좀만 된다 근데 장터스나 아니 양주군 탈라세요 단 뒤까지 장터 때 사다다 다라니까를 가서 고안에 넣는 거지 어 양주니로 와 양주 사다 양주 다 디인데서 장터 때에서는 양주 사다 양주 다근 타라 야나 양주 다근 지라 아니 사지게 체적거나 강절했으나 나라나서 장터 때에서니 어느 단은 때히비도 어떤 적이 얘기비대시 디인들 어 진주 나라라사 되게 되게 지서는 사라나 다라니네 비게 진도 두기로 와 오 다 대두복이 지서는 사지게 체지 얘기 봐 숑세 제 강절했으나 아니 단은 때히비게 때 장바다 얘기 얘기비대시 왜 나라라서 장터 때에서야 되리 근데 대지가 다 지금 선바다 예바 되는 거 어 저도 강대요 그래서 나 진주 다이 지서를 하지게 체 아 강적이 바다 아니 아단 타메기 지서를 하지게 체 강적이 바 어다 되긴 남아 되게요 강대에서 나 다디 강아 바마 히비게 다 대세야 니가 어 지금 선바 그때 내가 다디 히바 되고 강대요 그래서 진주 다이 지서를 하지게 체 지역이 바 쇼나 강열을 했으나 아니 다이 지서를 대적이 바래서 다 대세야 되게 저런 대자 저쪽 아 더다 대 땡겨 강아 바마 스테 죽 타미나나 사태 도기 받대로 마자고 그래. 어 다디 강아 바마 타미나나 사태 도스 됐다. 진주 가다 진주 나 진주 바 진주 마 되네 진주 아 등아 등아 이제서는 타미에서 들었다. 어 안타 디비크 어 된데 그 가서 라 더 주보지 가서 라 아니 하직 체지 저기나 강자를 해서나 어 강아 바마 타미나나 사태 도스니 어 때장 많이 봐. 고지 사유비 그때도 있고 그래서 대인들 직관 닝바스 네 직관 닝바다 쓴바다 예바 오야 다 됐은 게 제대로다 자와 랑고 놀라 아니 사카 만티비게 네 라지가 최소 먹고 아니 다이조스고 다조고 토당데 아니 현대 가서 이거는 대요리스 다 대인들 다 안소 네 니스라다 라지가 최대 배시 돈이고 이게 나서 먼저 가서라 다 이게 라는 거 놀라 내가 치아도 제대로다 다조지 아니 토담에서 네트디어시 와 디인들다 제 간데 간데 진주 간다 간다 기지서 사지 그 간데 간데 존데 땅 가서 존다 돈지 너 저르잖아다 조노무 조니지 차디오리 디인들 다 조니 가서는 가서 리 담보아 대설라 민니 아니 공그 자치도 저니 아니 베진 이래 니니 니래 그 돈이 아니 마 사히지니 다 담보데 가래에서나 나라라서 장태대에서야 거든 녀치 다 나라라서 장태대에서 진주 나라라사 아니 디지털 사다다 다라데 오다 너 주먹 짓을 아니 다르고 떼기 비기 때 장바데 아니 사지 책 알 아니 배식 전에 동그래서나 배나 다 담보데 진주 나의 짓을 다르고 떼 거니 사지 체조서 떼 대라 배나 나는 베리 연대 나 베리 그 파만이는 시비 셔르스 근데 그 계시하게 좋아지는 소마이나 담보데 처리는 나는 베리 연 연세한 되게 짓을 다르고 떼서야 돼 야가 되라 떼니 아니 연대에서 안 되게 길 다루나 희지게 된다 연결 하대 봐대 아니 챙겨요. 대마도 때도 맞이는 안에 비리 연세세들 아니 그 지자치 차송 아니 조수 말. 이제 디지털 따는 때야 왔다 때니 어 다루나 때야 하마지요 봐대 냉도 와. 다 디 가슬라 연세 되게 지슬 하지게 체대 따는 때 장바도 저기 진짜 처리 있으나다. 나라라서 장다 때 있으니 토탄 건 놓다. 낙 지슬 따는 때 저기 이게 오호 다 늘었더니 이제 봐. 아니 나네 베리 연대에서 베리 연기비 전세 처리해서나 단디 짓을 전세 기계도 하대요 와 아니 나 베리 집 파만이는 시비 싫으세니 어 베리 연기비 전세 대야 따는 때 되게 안 된겨 어 대인들 걸 하지지야 되니 코노 히럽지인데 랑도라 힘든 키스 단 너다 보는 죄 많이나 코노 히럽지인데 따는 때는 맞잖아 아니 대처리잖아 그럼 차종 깨셨지 디 짓을 떼자 하마지요 매 또 강하게 되고 말이 왜자 히럽지인데 너기 짓을 가들 계지고 하마지원 안에 사지기 체제적으로 사지기 체 강제로서는 짜는 게 이게 이제 나이다 나라라서 전달 때에서는 때리지니 오 코니 혈압진 때 전세절에서는 랑도라 혈압 기비소스 오 코체에서는 강 랑기 바다 강 돌기 바 왔다 빵랑 니 대소나 하장 그때니 키드스 키비 전세 때나 때니 아니 그 뭐도 간제절에서는 아니 뭐 혈압절에서니 안 코 뭐 혈압이 비 드지 야나 전세 오 때처럼 안에 따는 때도 그냥 쟁겨 디미디스라 코니 히레지 옌비기 진세 때 체주 아이나 히에지 때 하대바 대체는 다른 때 때그 아니 땡긴도 와 어 대인들 딴데 하지지 대체르잖아 아니 옌데스 어 진데 다버기 진유 나이지스라 대장하지 와 대시 되네 때는 때 때다 가나 제르잖아 나라라사 장데 대신 진주 라이지스라 다른 때 되자고 그래서 하지지 답버나 담버티 노마르비 다차오스 너 답은 저 많이나 담마르스 마제네 담마테세 우디스라 담마르세 안데기 지스라 다루나 히자게 된지 하데요 바 땡도아 오나 담마테스 고 담마레스 제제치리스 노마르비 다차오스 오 노마르보 인케제 다사지리스 제제데라티니 코체리 담마르세 아데리스 와 디브나 담마르 히반 디게 아니 가르세 그러고 고 니식잖아 문두 근데 저 된다 보디 아니 히제도 하데도아 아니 하데요 바 강 챙겨 그러는 담마 에히 바 담마르 인스 야나 담마로스 야나 담마르세니 고 찌마야 바 다른 데 있지. 단 데가서 다 머르서는 다 머르게 막 진주 자인들 어느 자이지서 다른 데 되자와. 되니 돈의 카르테 나와던다오스. 돈의 카르테 나와던다오스. 오, 메티가 돈바. 메티가 모티 카르제리스나. 까보탐으로 뉴스. 카르테. 까보이 비진지지 에니 가난다도스나. 나와던다오스. 어, 난긴 나와던다도스. 어, 나와던다와든 충치도 가능해서나. 나와야 까보이 봐. 메티가 돈야 까보이 봐. 아니 녹이차니. 카도기차니 권이 추마이자. 나와던다도스. 어 대인데 너 답하는 저 말은 돈을 깔때세 용디서로 아니 까보이 봐 되게 질 다루네 희잘 하마지 여봐 대따놈 때에 봐 되자 왔다 했더니 아니 챙겨도와 돈을 깔때스 아니 나와던다오스 왜 대리 단 너 답을 깔세 안 되게 진주 자인들 아니 대장 대자와 더니 대인 살아 진주 라이 기절 따놈 때에 와대 너는 두들 때 고 서서 얘기해 미셔스 아니 두지지리스 죽이면 두지지리스 두들이 예비 전세다 두들 때에서 어디서 아니 두들이 예비 전세 라서바티 희지데 너 하된도와 다른 데 희바 때때 맞으면 너는 두들 야는 너는 두들 현답이 이제나 아니 고 계좌대 치르냐 고 수부지리 대자도 조디요 그냥 네가서 두들 때에서 들이다 너 희 차요 말 강희 차요 말에서 다 디지 고 서서 얘기해 미셔스 어 두들 예비 전세 야는 드지데 희지 하도와 어 저는 그 응고기 입대 남아도 간다 저러잖아 아니 썼선다 이래누스 진짜 될라더니 저러잖아 아니 드디 저러잖아 또 드레스 대답하고 드신데 마시 아 뒤면 또 들히비까지 사바다 바라다 자기 들리게 들기 진주 라인들 아니 라이지설 대자와 되니 너는 축할 때 투나 또 얼마네 또 왜 쳐도 저러잖아 축할이스 어 너는 축할 때스 축할 때에서 여기서는 아니 뒤지서는 양해지지 죄자지 내자지 어 하대바대 축할 때 통나 도와는 니스 어 근데 추가에 비진스 추가에 진스 되나 때니 저리잖아 어 추도 통히도 도와는 내 말레스 어 쟤니 아니 통나 도와는 니키 비게 대자 야나 죄자도 처리세디 근데 다른 대기 받더니 안 된겨 되니 이바도 처리잖아 진주 사이지서는 다른 대자 배나 원서 시대 귀샤플 원서 시 맞네 원서 시대 세위디서는 양 대지서 대자 하마지요 어 야 양세 받아 할리 받아 원서 원서 침보 시니 원어 제시서잖아 귀샤플스 어 이게 바로 보대라 연대 라서바 통하라더니 하장의 생각으로더니 이한세마 원서 집어 시니 아니 라메 바치르는 데라 아니 귀비귀셔도는 샤프와리 예서와리 단 니가서 사가다 가야다 시안무 시스기 진주 사인들 사지서 대장한데져와리 되니 데모티데 데다 와야 데모티데 데모티 세와타 데모티데 히비가서 되니 치바치요르잖아 단어무 데데 제우티서는 양 디지서 데모티니 디지서 양 아 자 예마치 시바데 시여바 야나 아 되게 되게 된다 저 하여 봐대 나로서 시트도 와 원다 데모 디데 치시 데스 와 데바레스 와 디데 데스니 와 샤와 와 나신이 바로라 다는 데 되도 와 다 발라다 다시 디나 진주 사레 사이지스로 다는 데 되와 데르 또는 나라라 사스 다 잔터 사라다 다라 니가 근 타라야 다는 데 되자 그랬스 베르나 사라 그 지들 다는 데 되와 데 베피 드테 드프스 말리 랑테 도바트리다 와 베피 드프데스 리카데 베테 쳔보 고니 드프 Dabni cheriz likata ya pochi nrasun sus. Dabte nrps. Dabi jete la teni, jibi cheriz likata nrasun. Tiwi tisa basa gada gara da dake jete basi ki drps. Nda cheriz edirita, dupi ki shawa tila maun bada, ndi bada, tatawa. Tiwi tul kutsi nina ko yen rabuji yopa yinza. Tandi kasala, dabte nriki bi kasala, nrpate shawa te drtsani ene nruku kurawa. Tiwi tisa ndata be yinjina, ani ngama ka shasidi yinji miji ko, tindi bada nruku kurawa. Basa gada gara da dake jete basi ki drpsani, sarada jene. Ti sai sarag jizil tanam te edi jiri. Mali lang te donba jiz. Nisa gano la yang lang te. Ani lang te se ni lang ni xa chi xie ba. Xa yin ba jini kuru jiju lhade ba tinga su sengi duwa. Lang te kang xie se na donba jiz. Di ka se la tri bi ngay dara ya lang gu kuruwa. Ani lang cewi jizil tri ba re. Diwi di se la lang xie ba de ndisi pe xie dong kuru. Lang a se ya lang se yang ju sa re. Tine sai jizil yang ju sai jizil tanam te edi jiwa re. Tanda chere zan sarag jizil. Tine tarag jizil tanam te jiwa te pe na dache jar te sun su. Dachev jarte song, chugal te tuintab. Dachev jarte song hibikasala. Dachevs, ta jakek tolong ngasu sa ta che segru pa guango segnu wa. Ta rong chala ngibo laasa pa kanyan waji mo mambu chilo pa his chupa. Ka ani ko rumo ta yige laasa pa tenri ka dachev te, ani chere zina jarte mo mambu risa. Tenri le chere zina ani jarte songs. Ani song wa maso nge tala kanshi pare zina dachev te jarwa ra. Ani jar chani ko rogo kuro wa. Tīmī tīsā na tānamu tējā sā jīngu gōla jarisā yā tīyāng tīndī bātī pēshī tōngu rī. Tā nībī pēshī tōngu kāsā la sābātā bāyātā jārīgī jarisā nī dīsī la jīngu nārā lā sā yīmī kāsā jītī nī dīsī tēsū la shī tāngā la tātā tōpī wāntā tāngī nī ngā sō chēlā jāgu gōra wā. Tā tā ngā sō ngā mārī hī chāyō rī. Tīmī tīsā sābātā bāyātā jārīgī jarisā nī tīsā nrīvī kāsā la tātā tī sōrī yāmī jītī dīgī rī dī wēncā yīgē kī tōtā rāngu tōni nī tātā tī yōpī wāntā tāngu gōra wā. Tīnī sābātā bāyātā jārīgī jārīgī jīsā rī tātā tōpī wāntā tāngā nī tā nīm tēdī jāni jāk tē sōngs. Chū gāl tē tēngs, chū gāl nī tēng sōngs, lēp shūng kī pī tēng rī. Tīmī tī gāl tēng nī bā chukarī. Nī pārā gādā gālā kī gālā kī jīsā rī yāng jū tātī rī nī pārā gādā gālā tī kī gālā sā nī. Tā yīzū lī mārdā nāyā tōtā nā yōpī wāntā nī tā nīm tēdī jākurī. Gāl tē tēngs. Tā nī tā wē chērī jāni nī tā rā kī jīsā rī. Tānam tējā wārī. Tēndar tā nārā lāsā tāntar tē hībīgā tā jīwāngā cikā nīngbā tā tēgī chārī tāna. Tānam tē hībīgā chēgā tāngā yōsā. Tā tējī pējētē nōr dīchī xīnā tān rēchīt.

0: 다디그 창나 다디 강가 바마 타미나나 사티 도스니 다뜨고 놀았다 뭐 다디에서야 돼. 다디에서들이 진주 다이지서라 아니 하지 제지자기 쉬나 다놈 대디자고 그래스. 다들아 삐잖아. 살아 대대 아 계속했다. 신제대 멤버스. 다 살아 대대 계속히 희발한 소마이나 살아 대면서 살아 대대 세비들 대세야 되자와다나 되네 디지스로 다루치리 대자 하마지니 여바티 아 대자 하마지 여바티 생기도 다 대인들 바사다다 다대기 대기 진주 다인들 아니 다 대세 다지스로 다는 대지고 아니 살아 대대 강시스나 아니 계속히스 아니 신제대 멤버스 오야 신제스 바자대기 지르와 네 바디 베시도네 바자대기지 아니 신제대세들 아니 신제니 다루나 샤 인시바 대자 하마지 다루나 희 마체는 하디오 받아 신제대 강시 있으나 멤버스 아니 멤버 바레스 팀즈라 바자데기 지기 진주 다이들 다이지스 대자 바레 오다 도처르나 다데 희비가지 베지테리 데네 달 하지 그 체스 바 사다다 다노 뭐 대대 조서리 다데 지 가르스 오르드나 다데 강아 바마 아 타메 나나 사데 도세니 오 진주 가다 가다 바다 마다 아 등아 디 토들었더니 타메 데는도 주보지 가슬라 하지 지 제지 자기 쇼나 아니 사태되자고 그래스 사태도 터브레스야 다 되거든 담보 진주 가이지들 사태자와데 배나 까와도 맞닥데 깨지기지라 진주도 위셔르스 다 됐다바는 저 바이나 어 까와데 치레스들 맞다바지레스 맞다바지레스 맞다바세는 따바지 도다라와 아 아니 치르는 치다 깨지마 아 깨지기지라 그런 진주도 위기 취 깨지기지라 진주도 위기 시작돼서 아니 맞다바서 다 라다다 따가게 맞다바지 따 라다다 따가게 따인디라 아니 간타기지스라 어니 사대되지 그래. 뭐 딱 대에서 사대다는 데 얘기야. 아니 배진 이마 때라 연정을 촉대 뒤다. 다 파라다 찾는 쪽이 촉시. 너그 진주 각지서 아니 사대되지 얘기네. 그 촉대 뒤. 내가 곧 니치도 비시 동교래. 니 촉대에서 니 촉이 다루다. 자 얘기 시바 때 하대 누가 얘기 하대 누가. 아니 촉이 치시서 촉대 뒤. 뒤기 받대 대자 삼아대지. 더 가이지서 사대자 와. 되는 가이지서 사대자 와대 빼나 허캉 때 소조샤시 컹바오다. 허캉 때에서 허캉세나 간디질서 그래. 허캉 때 소조샤시 컹바오세는 허캉세야 되지 자시. 허캉세야 되지 그 미친다버디 얘기도 와. 허캉 때에서 제대로 아니 되질 때잘 하마지요. 때잘 하마도 가열해서나 소조샤시 컹바오세는 고지 미치잖아 모두 고지 자시. 되게지 하도 와. 단 허캉지 컹캉이 컹인들 아니 나이지서 산다는 대죠. 랑코르탕 때 유쿠르션다. 랑코르탕 때 바탕이 땅 니시드 베시다. 바탕이 땅 이중 아이들 사태를 지는 랑코 땅대 땅대 야 가시스 대다 하마지 계지 하디요 오 랑코 땅대 유고르셔스 오 유고르셔스 유고르셔스 안데 안데 대자 하마데지 차다 땅 계히비 체드가야 렌지가 하마게 되데리 대체즈나 땅 아이지스를 사태자와들 안데 바이지스를 사태 토바데 갑데 송스 달란 탑데 나버 젤다 갑데 송 희비 가슬라 오 코 송바레 소비 가슬 간드시는 송바레잖아 갑데 송스 가게 가게 이제 모토하시니 가게 송스 갑데 송스 아니 갑이 갑지주 바로와 아니 바기지슬 사대제니 갑데 송스 갑 맞으니 갑데 세비지슬 아니 때때 기지슬 다루나 대자 하마지 여바데 생겨레 달란 탑데 나버 젤스 오 다오던 탑니 다오던 징니 오 다오던 툼니 투바제니 아니 타마나 제르잖아 나버 젤스 자카토 송스 근데 달란 탑데 세비기슬 아니 아 타바이 타비 진주 바인들 아니 바이지슬 사대디야 아니 타데 아니 강시바레 대자 하마진도와 대자 하마도 가르잖아 넘어 열세야 왜 근데 진주 마이지슬 사대자와데 탐데 뉴스 너는 신성데 신기 주비 삼바오다 다 탐데 뉴스 탐 맞은 탐데 세디를 어디지슬 대자 하마지와 땡겨로 타데 강시바레 탐데 뉴스 뉴스 대자 하마데 안 땡겨 다 타바이 타비 진주 마인들 아니 마이지슬 사대디자고 너는 신상대 신기 주비 삼보스 오 삼바지는 저기서는 너는 저리 신상대스 오 신상대스 신상 얘기비 진짜 저리스 오 신상 얘기비 진짜 저리나 신기 주비 삼보스 오 저 신기 주비 삼바지래 예전에 오 신상세야 되지 아니 아 그 고대세나 모두 자신다 보대 아니야 희제다 삼아요 반인자 아니 대안 된겨 신상대스 삼이 삼기 진주 마이들 아니 사대자 되니 다 강 다디 강아 바마 아 타미나라 사대도서 다 아단 타메기 짓을 사대자와 대변아 아그지스 사대죠. 가테 게 가테 타나 냐르다. 가테 게스 가 맞네. 가테 세디레 오늘 디지스 양 대자 하마지요. 가니 치시스 게스 바가테 게 쇼이테로. 디는 다가게 가기 진조 아이 마야자. 아니 아다 타미 사대 도스니 사대리죠. 가테 게다. 가테 타나 냐르다. 오 코치르잖아 다 가니 리보다 하장 가니 아니 체르제는 군조 맞은 타는 년도스 어 대체르나 안타게 지스 사대죠 비지리 다 타미 어 대아데 고름니스 메바 어 타미 그 값을 라양 어 아니 사대도 자고 그랬스 베나 까바 샤데 로마 뉴스 까마 메인 타마데 수정 통은 차와시다 까바 샤데 로마니 답은 처베나 까바 샤소스스데 다 까바 된가서 샤차니 까바 된 군니바니 냠니 아니 저리 로마니스 아니 군조 타기만 누세요 아라 뒤는 까바 샤마 까바 샤데스 인디스는 야 데이지스 대장 하마 줘요 이는 까바 샤니 쳐내서 로마니스 로마니스 아니 군조 타기만 누세 와 뒤들 샤스 안디 너 쳐서 까바 샤히비까지 샤다 샤다 갈다 아 진주 여바리 진주 가여서 아요지 다 왜자 나도 계산 제일로서 같이 갔을라 그 안타데 쳐지나 디바로와 근데 그만 먹인 타마데 시장 돈은 채와 시다 그만 세야 돼 쳐지는 거 좀 먹어 놓으라 다 먹어 놓으라 타마 되리스 누신다고 지리스 타마 히비까지 맞더라 아니 타메리 누와 데이비디스는 디지털 타메나라 사대 도 사다다는 거 데디야 타마데 디 인첼로 땅 가서 아 리시 준비 원본 거 놓으라 숨비 그때니 사지 그때 데데데 데데데 어 됐음 보지니 아 자주르고 토다 아다 디고랑 가서 베지다 지비고네 아니 사부나보지 아니 해바텐지리 아니 다 데리 디세기 쳔비 아 손든데지 찬나 야지 디네다 데리 로디그 아 아니 나데단 쟈니 가서 미세겠다 좋아서야 지 메나야 조디 쳔잖아다 아 토탕 줬었는데 아니 생게 나바 그러나서서 그 아니 제와지 짜친데 야보지 로르 니바시니 아니 디 토더다 아 고든 가서 베지야야다 대단 징제니 아니 베지 뭐지 야니 아니 다이 줬던다라 가서 정단나 버지 동지데 하장거다 내가 채무나 버지래 일단 너 야보지 상태서 막 이나 아나 지를 땅 가서 하지 그 체 저기 가서 라더니 진주 가다 강그 지스를 하지 체 가다 간죠 되게 다 다이 줬을 내가 토단 줬을 때를 쳐서 아니 가서 뭐뭐와 그 기바체 바지 요래 마돌로 다 간손데 지혜게 되네 봐 이나야 네 다이 줬을 때 제타리 연바데 가서 라는 거 돌아 바치 장아치 심한테 봐 이나 아니 니스를 이게 그 라는 거 놓나야 아니 하지 그 걸 다 요르지 장데 봐 이나야 아니 라는 랑 돌아 아니 체조스 돼서 소마데 아니 토타나게 좀 마주 봐이나 아니 대다 저방 가서 다 아 이노 아버지 찬로 그러와 아 체조스 너단 너와 아버지 찬로 그래 아니 대 차대 봐이나니 그 다티 지구나 그 멘토베 그 신찬 아버지 아니 상나 봐요 그래 디들다 디고라 소마게 토나진 제니 아 아니 다이 조스지 아 아니 제왕은 그 자치대 로는 게 바시니 베지 모즈지 이니 요나샤지 때 저원 아버지 아 아니 소마타 히들레
1: 林清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评测党、指数来指引，周南策、戴亚木。

야 담다라레테오 쇼테가타라야 담저레테오 게바오도야 담멜갸르보 사샤라야 쇼게바 하제라오 고다보세야 도데파 조세보 메지세

오셰베리 다다하게다로 마게스미야 펀다니에 뽕바로 도레보리야 다뽕예 다다로 메나스미야 다제마 상케보 고존달라야 샤멜리 롬보로 파시스시야 다트랑사랑케보 템보보시

마제 린세다 트러블 먹거든요. 시당가 무조건에 희나 공가 차창스나 대타나 빈바 대위치와 예비 공가사가 공의세를 요무로 예니 조체 마비 망장 우와다 눈자다 시지 용자사 그래 우와다 조와 세보소세가 뇌주 조체 시시도 야다 야진의 순자를 해줘요 조체 토자나 소주절라 돌아태바 마제 다도 뇌딩 우본 정시 빼나 샤세바다 샤랭고가 세일라 누만 수출했다 추억가바 소 뇌디 지 나조저 바조 텔라비 세마나 리리저문 년가 제체는 조세바이 데르디 요조세가 랑저다 주저수 주체 마비 조타쇼그르 누다세리 농자사와다 양나 자와니 사무니 등어지 예자살라 예나 제인인 상주주미 공인사세 종마와다 사바토르 신바다 뒤니 니레 미레 찬용사세 용동로게요 니네 공아세나 레지 샤칠 제차다 레지 준네바 제레수 동토라 메헤다 쳔바 손소 준네바 데요라 소니 상제 주미 샤샤다 냐샤 샤미 르미르제 자자사세 사쿠 옌즈 주물레 뇽와요라 옌니 체다레 비 공아세나 무다미 주지 멍비 찐다 시위니가 총도 동토바다 자제다 리네수 시도 준네바 냐비 니가 총도 동토지요라 ngāni sāngti rūmi gōshō zhī xā sā cī, sāngyā yīndā gā rūmi lī tōwa yabā mā zī. Nīvī lō xī rī xā mā bō sā cī, cē lī gā cī chā tō rī xī yō rī. Chō nī cē dā rī bī gō nī gōshō zhī xā sī na, sōng chā nyā bī nē lā pīng bā yō. Sō yā chā na, bī kī sā khu yī nē tā, jā bā chā bī nē sō, yōng nē chā wī nē kā jī chī rī rō gō yō rī. Dūni dūbī dūbī sī rī mā bō sī na, pō bī nī rī tā, mī bī nī rī chā wī nē kā jī rī rō gō yō rī. Jeni, nguwa dang, zowa, sikwa jieji yuzhu shi ta shuka. Jutsi to zhana, tsoji la tojla teba dang, dadu nudi zi njongu yubi, nunzi dang, si ziri sama na, jini jowin nika jeshi dung rogu yor. Sengena ba, dada cheji sengi bilin cendu na, bwe ran shungju nirin hungu tsuzi dini je dribi, sanji zhumi zaja shudun shibi namdori. Baganda luji ki sengi, muntuni nganchu lin cese rogu.

0: 年轻的中正给过我打，左手就给邓班杨比，哪天去对吗？
1: 두서 산주라
2: 생은 남초 공칸소 샹라 두서 산주 시주인 상고비 두 칸당 중체 중선 조준비니 시도 중앙시나 님두 겐괴 다숑 제친 조준 체괴 체기기비 카치 조주 시심바다 민주 당 소녀 송지 자시 당 소녀 송지 대진 년고 체괴 당 겐괴치 님이 다숑 조치 소지 제팀베 투고 찬도 동유 打听见卡姐所居起比一切的年冬你在顿旅拉得起军巴士三个比昆明嘎过你西都熊儿些那中国你卢斯瓦尔起加朗库就起村温索西都南京西起转至年冬解密顿去顿顿行巴当人堂国东学接冬解密居民一零个月西都南京西比解权落日的拍起加强你在一零个瓦当 杰克当社会出国了偏巴头有巴西。谢谢主你巴人对于女局刚去中南设备出头当刚是年轻新这里切点对刚吃接见领导的习性新这女巴军队切入新有巴西。将用家人去对策一巴人。

무천하 신동가시 순하 포와당 체위 코보 제토 동스지요 포와당 체완 메디위 만나지 신도 르순 뇽트사고 포와 메디위 무천하 신도 단지 사 초바히 마인바라 이캠지 신도 대다 망투 순하 포체 제도도 로스지요 바데 진네 규시체위 신도레 규시체위 신도도 대닌다 2000m 도주소 푼루 망위에 응진들라 라바라 칭 이젠제 증가라 자도비에 증가라 지 가톤 유스 가디에 포윈난도 약고 산톤 시바 만당나 뉴란제 자시 슝이라 노바테스 펜신다 쭈르라소 슈치치위 힌도 수바 첼게나 포주노데 준덴제 뇨와다 도와라 휴첸 테바마제 찹제나 포와 나와다 닌칸 므데위 네바 지도도 동위 고슈다 나라 캄보 저다 산주소 주히 미치위에 힌도 단괴바다 닝니 스치치위 힌도이 포안의 전최진 슬무트비 포치제 메르 힌비마 스히치위 지리 망사샤주 안젠구 쿄쿠다 자고소 스히치위 힌도게 포아단 체위 메르라 노전 조진힌 나리라비고니 포치진 요와다 제차소제 신의 제겐도 동와다 수바 망나 뉴 모토바다 포아나와 냐와 소제 네다 장중스 솜니 두먼 힌도이 두먼 힌도 네 좀바라 디엔주제 락제 미서와 디엔바함 조칸 제모 소숑 시바 히라샤데 대다게 조와당 소주주 조찬네 둔찬 힌도다 체바라 요바마제 수바 송와다 젠젠제 비케도 젠주 멘지장 뇽제스 포아메디위 머러 포지 실린네 뒤지지 힌비 미서제 조찬데다 트랙가 힌 좀말아위 māṅṭu sūyī nā mīdē wā rā jē tū tū ān rō sī jī yō bā jī yīn. Sēngi nā bā, tātā chō jē sēngu tsū bī līng cēn dā nā bō jōng lōng chēn nian chēn lī kōng kāng kē lōng chēn jē cē lō gā cā līng cēn rī.

0: Tene lubu topya hopte rengyo se ti chile ki chakin shindu tuwe tsempa tinte zikda tu ta kocho eba chilega chewara te gyoge ngan chesan tiri panglo chuja si xe chesan tene ta soso ta lo oz lebre nye dong tuwa chuksum tuwa langa shimchu loma chi tu tanchu lopta cheme nangru chitan ki labda ki chwe ne lo genshu di chitan zi nga chigo ware nga chigo ware ta soso ti ki tsayu ki tuyo nangla 인지민지 되게 칠레기 되게 하 코라 제고 있어. 근데 지금 당도마디 섬드는 근데 거정나. 근데 거정도 되네 개베신이 넘베 칼로프레 티난신다 에 베데톤즈 나나 사이어리 람기츠고 되게 개베신이 된셰데 개치민인데. 근데 개베신이 리슘로블리 난기 루주 생각이 개베신이 되네 티난신기 규제 에 생각이 개베신이 tōnzō pūwē ngē chīlō rō kīwē shīnyi tīndē māngbō tēngbā yī.
1: Yō sēgī nā.
0: Tī tēng shē tī tīk tī tī yī nā ngā tsū chīlē tī dā chī kī rīngyō kī nyamchū sī kī rī. Nyamchū sī nā tī ngā tsū tī kī nā wō wū jīyān tīng sī shē tī rī.
1: Nyamchū?
0: Hō.
1: Lē sī kī?
0: Tī pē rāng jī kī ngā tsū tēng tā sī rī.
1: Lē
0: sī rī? Tēng tāk pā. Lē tā gyatā tōngchā māmu chua tīndē tsā gui xie yīndu tīngi nā jī tūk xī rūpē jōng tā tīngi jī gui wā rī chā tā ngā tōngchū jī chūng yōng yō mā rā nē chū sī lā sō sū yīmbē yī nā tā mā tāng chā tōngchū lū mī jī chī lō rū kī wē xī nī tēn bā yī tā ngā tō mā tī yīmbē nā tā pchā chū tōng chī jī gē tā ngā chū pio kī chā jīng kī ānda tī nā jī tūk xī rūpē kā jī tī rī lā gē xā kī wōn tī lā kō ānda tī pēn chōng rīng yōng sōng kio pāng xīn chū sō kī sō Suran koshun tanda koshun tatini neje duksi rupa kiawa rangze kong shuula tini nyedong chuksum neje di pet gila kiba chingne gila shuula chepche uso di dres chari, di dres chikri la tini ti chwe ne tini jik chile xieze mangpo gila ki tat manzo tse yungu yor duksi pche tang tana manzo la gaje chi tang tana jesong buku manje na gila gaje chi nang kri tonchwe tanga ne duksi chi xie ki kong nezo mangpo chingne yungu di dres ki gila gundu yung ne 근데 마음부터 간소하지 믹피레스 그런 지금 소위
1: 그래서
0: 직디레 이거가 뒤에 타정의 남주 지세디 기루바상노고 안주디 변종 된주 샴주 관계 교회 신인들 심주분 지금 제 공기 군대 내든 직기 정의 남주 지세 된다 지세 뒤에는 마음부터 게라 군대 내 장비 라와도 게라기 안주 시그지 총기 승주지 크기 정의 되게디 지기 이제는 용시 지시 고급 야부스케르리 티는 게라잔 진의 고급 야부촌
1: 그래서
0: 안티 트네 되니 게라기다 지는 냠주 치당 지등게 로트류에 그게도 좀이다 되네 생을 그 짐벌 차시는 거죠 티레라 지등 생을 다 자제 되면서 자제 되는 좀 뭐 당분이 뭐 숨바스 얘기를 통조에 그 예방 통조 그 교재의 진단스시에 루규 진단스시에 천재 진단스시에 통조 퓨베 단다 중국 티지 단다 지뎅칸나 가져 지하유네 콜바웨 직진등파 세자랑 저래 돈주토기 인베네 대유 시점만 보지 글라군드네 장베 티네 티단 첩지다 급고등을 고급 약과고 티케르 야용게 급 당배인은 보종의 정의 용실 시세데 대두 인베이나 다 먼저 연 착진게 정의 염주 봐 나디요레 페런주 종 정의 주기 양 캔왕 개인자자라 제기 뭐 그런다 배나 같은 거 걔라 쇼 진짜 야 세제 망부 장대
1: 그래서
0: 걔라 군대네 망부 시해줘
1: 그래서
0: 그런 점 쇼인 대능 신경 다 먼저 들어 장대신은 못 건다나 개층도 시 라선지 대선 줘래 공로 같이 둔주 둔게 다 대주 참배요 공 매서 거란 정원 거란 나한테 쇼나요
1: 그래서
0: 최선 배 찌든 맨배 캐바든데 사과도 인배 있는 건들 망된 길고 다 다테네 당가스시에 어떤도 쓰는 실 하청 개업 된대지 콩 군대네 되네 예 정의 남주 시세기 시세 마음 장배 최장한테네 나 신의 저기 정의 주다 에 레게 그것도 참배 칠의 시제 결람도 취업해서 제리 당이 저기 로브존 집에 규림서 지탄시는 딘데스레 칠의 로브존 집에 규림서 딘데스레
1: 도체 다 그라게 표정나 세미나르지 정의 남제 다르바
0: 어레라
1: 디마세 지무게 진탕이 여가지다
0: 어레다
1: 시제 마무지 장도가
0: 딱딱이
1: 네 드네 제제 그라게 탄다지 시게지 총계게 도구 대저 카르바
0: 어레
1: 디 조야게지 만시르바디다 고조메르 딘데체
0: 딱딱이 일다 지랑 숨바다레 당간 줄락베나라 진에 증고 그 디게디다 아전자 망부 쇼요라
1: 딱딱이
0: 테니 pöy köyüngü dokuyu ki

친한 남아요다. 난 거기 초항은노. 거기 묘여들라. 등아 이두 양답이 고니 묘여들라. 등아 이지더 힌더 같이 무제진드가. 근데 인두 등아 근둘라 시토가 묘여들라. 등아 이로 이동가 다시 지다 초안노라. 비슈 몬시 이로시.

0: 시비 중담
1: 시비 중담 로천초보조모여다 드랭거 시비 중담 휴지 뒤천노 창도 중 창판칸조 가토 중들 로천거 보모 촌촌 장유 중거 먹이라 슝클레송 시비 中通通这些因素而。

나만 표준 토비 나조로 루레리 힝리 다바로 차츠나 나조로 코나라 지미 응고 초바니 짬바마 타바라 레레 먼저와라 쥐응아장 뉴그바다 레레 먼저와라 대춘제 이체제 여라 나조롱고 휴디르다 총비 루양장비 데나 신조 힌지지자치 힌루만제 총이 냠장 뉴비 힌제디비 루기게 토르비 신조

0: 리니강 샘기발라 더거 로바드게 존재 하 호스데이다
1: 하야 로바드게 강바 쳔보유 망보유 세장안에 고 박샤르 소로치기
0: 다 로바드게 강베 고르 쉐버시에서 나레 삼바 나 강바 야쳔보 메넬레 라빠니게 드베 캉주 초소소스 예삼중아
1: 어디다 보고 초찌메 방의 참아 지도르
0: 도공의 데스 토스 이네레 깔레 접제 사예디 기부치디 또레 마르벨라
1: 어쩌미 견도달라
0: 로
1: 너니 니마치나 태베 내주식바 이네레 샘지 소나 큰이 적으면 누가
0: 이거 좀 어디밍라 삼로 동조 민자와사
1: 어리샤리샤 얘라 타친 안탄도 끝이 쉬어 가시죠
0: 어찌 소나다 소나다
1: 레스 이시 안초 소소 레가리아 가보 매비나
0: 어찌미 안초 레가 담바르마 또 레게 안초 담바니 마레 삼제 소소 레가 가시니 바과레
1: 예 총접제 꿉디비나
0: 꿉디바마 또 카디 매바니
1: 칼라
0: 총꿉 디바르마 또 남니 디바 마레 삼삼 쳐거레
1: 나 응의 망고 매비나
0: 타치라나 응의 망고 매소나 나 제가 패다니
1: 그러게 톱시 당러는 게
0: 내 셈소 당고
1: 하 진짜 그런
0: 말다 내스나 안초 응의 망고 매네레 소소 조 송다 300개 안에 뮤대 중나 다가래 시기 안에
1: 제제제제 타양 나 가로다 카카 차비나
0: 어찌 우드 세니 말에 꿈에 응이니 말에 샤다 빡빼 뚜바 간에 제제레샤 삼삼 세월에
1: 나 아제 나네 비비나
0: 아니 은이 녀보 정가나 주주래
1: 아리나
0: 나의 아제 비비
1: 하지 가르스 모르베
0: 하자 구세시 내세나 나조 아제다 갑조 독대 잡아 아제 개제라 삼로 망자 당고래 시기
1: 어 네네네네 하자다 예 아제리아 개천 가르도
0: 쯤이 캐랑게 아제 개제 15도가
1: 어 간제스
0: 대상첨부체 범바 겨거체 쯤에 사투바체
1: 하지 나 가르스 모르베
0: 아제 더도 공기 쉐레
1: 예레 간제도게
0: 제레 깔서 나와래 나가도가 아니
1: 하지 다 결혼해
0: 구제슈 구제슈 내 세나 나조 사장 편주 갑조 독대 하조에게 개제라 삼로 망자 당나 겐다디 충으로 조그래 체
1: 오네 타가라레샤 타이네레 나 더도 쌤네 촉도도
0: 더도 쌤네 가도다
1: 이라시다
0: 응
1: 로사 독스 샤브다 양아라 로치 계속 쌈제 쌤슈브 쪼기
0: 내 쌤쪼에 가로래 계란께 내래 계란께 부추 찰롱 중말아봐
1: 오레미 하야 로사 세조기 탑된디 깔레 십치도
0: 깔레 딜라 대제 안조 망조라 또나 데르기 와르바니
1: 오레미 하야 예 아치 카바사브디 미꾸이샤
0: 미디 계란께 아치 쌤바 먹구이베 오세레
1: 오레미 하야 예 부고디 롭종 야구 켠 민도
0: 내가 말해.
1: 어.
0: 계란의 중도 럽종 야구치에 매바니.
1: 어, 레미. 나 레 럽종 야구. 다 가르스 거래.
0: 아저 구세슈. 나 제나 계란라 무퇴졌소나 동해 가르도다.
1: 등도도.
0: 응.
1: 계란아 시다.
0: 응.
1: 나 속부 충자샤.
0: 미중 셀게 띄우체바래.
1: 나 동반 낙자샤.
0: 니메 세게도 샘제 매바.
1: 나 미중자샤.
0: 삭바 잡나 테라 생기 말해.
1: 안 나고 셰자샤.
0: 우동도 시상상 요래.
1: 나 골레 말래샤.
0: 육세 요거 매바.
1: 가다가 또 니부도.
0: 다 제네 독경래.
1: 아. 독경래라.
0: 제니 제대로네 또 딜에 매봐 대둥에 제 맞에 촉하려라니
1: 오레미
0: 네 개대 죄수 연하니 대라 미카 지식 차 개대 죄수 매나니 대라 미카 제지편 세버래
1: 대라 미카 제지편
0: 오
1: 오네 야보소나도 와
0: 그다 네 난조 삼루 동조 주나 둥에 대라 죽이래
1: 삼루 동조 주나 샘라 동수 찌그래
0: 삼루 동조 주나 소소소소 가봐용그래
1: 삼루 동조 주나 매세르 튜니 땡그래

0: 모르지 세계 야 그 진이 뛰도
1: 부모들 루샤서 줘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저기 되게
0: 어 진짜 힘 버르고 저거 가자 대제
2: 요
0: 다 제대로 좀 도마테네 다 자 죽자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0: 대 라사브라 간계 야 대대지 야 대 부모도 좀 좋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1: Jengi mo sung zhe.
2: Ti ce mo bu an zhe, chu ge sa wa zhe le, chu la ye de ma le.
0: Shema shema, zhou zhe har pa mo xi zheng de xi rhu. Ma ti ngu lao da sa ya le, zhe re nye zhe zheng de chua xio de.
1: Ku tere ma zhong me, po mo zho zhe de la zha mong go. Ya ki mo sung kere zhe de sa ma mo bu an zhe nyo san tu lma.
3: Zhe
0: de, chu la ye sa zhe. Chu la zho xio rhu,
1: ta ti ngu zhe lo zhu Lord Ogil Tetamburkoya. Rated this summer and sat to two jails, sir. This and our limited summer tolerated to Tula and your Karutulamale.
3: Rated the cock those the rack. Satsum bother Rendra, the Tulaya key.

말로 놓고 드시도 돼. 두 대를 님이 그 너가 향도 갑래 사실 너 아무리 쉬어 나 속다는 잡티 됐어. 저를 거는 뒤티 쉬어 거는 사줄람 좀 너지 나를 잡고 유라다. 내가 이 통고 봐. 쇼를 님아 받아서 대혁 갈고 이 쇼를 갈이 나 너를 너도 가셔. 아다 님아 참어 너지 또 보실 님아 저거 쇼를 고비 그 생각 거 미게 팝라 팝. 아니 빠네 길이 아왕가라 마녀면 러시아서라 팝하면서 아왕가라 마녀면 벌써 고세데 타라도 세라 나를 잡고 티 땅좀 미미 그 통통 돌아봐서 나를 잡고 티 소라 듣긴 거라 신이 멜링 클럽 받는 거 알아서 나를 잡고 그 라다라.

야 담다라레테오 쇼테가타라야 담저레테오 게바보도야 담멜레 야르보 사샤라야 쇼게바 하제라오 고다보세야 도데파 조세보 메지세야

오오오오 엽주워거야 다막토셔르오 뽕마워파야 다이나 쟁우키 꾸탕다리야 고무그 퍼블라오 다바워뽕야 항아마 샤레로 툴리리 단점정예세오 헤나워가야 가짜드 츠세오 롤리리리야 고탈리 포세오 헤나보가야 테텔리에 데발로 카라다야 게타론 다바보 효주스다

0: Bejong Longting Ninting Le Kong, Kamkil Hopti Le Ten.
1: Bejong Longting Ninting Le Kong, Kamkil Hopti Le Ten.
2: Jachiwi Sengenamba, Ngana Bejong Longting Ninting Le Kong, Kamkil Longting Le Ten, Sandachi Le Ten, Gagin Losanimai. Tini Ngansu Longting Goma Ganong La. Tene ta laji xie ba siyan di le sanji ba zao rang gano la ta laji ji go la ta za zi de kan re chi sung ba ta di go la nga zon do di ji xie ba tene re ane ta te dang zhe ni nga zon zhuwa san rabo ji ma gyo jin rabo xie re tene di le tomar zhuwa di san ji go ni sa xin do di ji xie ji tene yin ta zhuwa san gano la zhuwa dangbo de gang re se di le lo bin tuen me cho gan zi bi sanji ba zao wa gano la Tā lhāchī tēmī kāsā lā, lā tēn sū lā ʻūshī nī, tēlā sūmbī tāmbū yār, tēlā ālū sūmbā yār, tēnā lhādāng jīpā ʻūsī nī, tā cīkāng yī jūbī xūlū kā jīgā tōng nī tēn yūshī. Tsa wā kōrāng kā cīkā nō lā, anī ngī sū tēn yā bī kā tā lhāchī kā chē tē, kāng rī sī yā tē rī. Tā tēn yī lā, nā lā tā ngā tsū tā tē mō nā jī rī, tā tsa wā rāng kā nō lā tēn yā bī kā sātā tā nōng tēhī bīgī lhācī kī tērī yī sāyā tērī anā chūhā nīmā tā chērī sāyā tērī tā tā tā ngā tsū yōng chē tā pēshī tāng yōng bīgī anī tā nā bū tēhī tāng tā nā bū tēhī kī lhācī kī tērī nī tā anī sāchī bā tsā rāng kī nō lā tā ngī sū mā tēng kī bīgī jinsēn rā bō tā kāntī kī lī tū tē bārī yī sā ngī sū mā tēng bīgī Shetang ka nu tanrumu te dang, tanrumu te nyi de chiri se dilu. Ani ngenchi lu bishi cawa nyi ni kura tongso meba tenri ji maris. Wenja ta cawa rangu nu matibi ki jinsen de chiri se na. Tanrumu te tabalum tse ma yi na, ani zayi chani ku chitang ka chani kiya pa yi na, ani jinju ta manrewa ga. Wenja sanji pa cawa ka nu na, che te su tu zo de chiri na jinju ta nrewa ya na jinju ka dupi ka che te su zo tengu yoris. Ku sanji pa koran ka nu la ya jinju ka shawa de zo tengu yorwa. Tā mīsā kā yā gīpā chēpā rā dēmbi kā chē tsō kāshī kāshī jī anī kō jīnjū tō māndē nā yā anī kō gīpā chēpā wā jī rā dēni kō ngīs nēngi yore dēni yuñi chā tā tē māyīn bā kā shē tā ngā chē pā bā kā rīsī chē bā jīnjū tō māndē wā dē sō tē anī kō ngīs nēngi yō mā rī dēni tā rā nū bū tē xī bā dē yā anī jī nā chē rā nī kō jīnjū tō māndē wā kā chē jī bā mā chē tī kē tē lā yā tā rā nū tē tē kō lā jī kā chē rā pēshī tōng bī kā sā rā yā anī kō yō sū tē yā tē zā kō tē tēn chā rā yī jī mē bā anī sā tā tā rā nū tē yā dā rā yā Ani ko chi paba ge tsirdol ko peshe tong yori. O jinsi te dago san la teni, ani tanamu te te, yungi gu nolang maten bari e siya. Teni nima te chiri na tanamu te te re. Ta te ra te zo te, ani zawa gu nolang isi maten bari jinsi te chik chiri tse li la, gong ke te ra nangi ko jinju ta manda waga che yinbi jinsi chi maten bari mare. Te ra te ko jinju ta nre te yori. Ko mi ki ta yendi la, ani jinju gu nolang ta, jinju ta. Dripik chechi chadi yorwa. Zhede wenja ko mate kibi jensi zo kaan thude bari yese dila. Sanji baga cawa ko non la, ani tanrubu dede ko che rawanji ji kasala ko loosu la yana sabdu la chiri zina koranji ten yorshi. Ko sabdu la deda da ten yorri. Dende yindi la sanji baga yang yungu ko chechi chi chiri zina che jik de, ani chiri zina yungu non la le nyi san. Ani sun ye la su ba tenri ko teni ji, ani sun rabu ji me bari. Di yin disi la ko deda de odu la sada tengi ba yinza, ani lhaji ji kasi la, ani deda de ko ji mati ba ji del tu di yori. Ani nye ki chani hiya ba yina, ani zunbo kasi lan chun ba yina ko pege ke non la, yaa gong ke deda dan rawa. Ani deda de ya ko lhaji ji che ke non la, che pawa ke zon rabu shini, peje tong de ba mazi. Mātū, anī sādē nāngī jī kō hājī kī chēngi nōna tsō gu chabdā rā pēshī nōngu mē pārī sī. Tēnē tuā sīmā tā chērī sī tērī tā tsāwā rōngu nōna, anī cīkāng yebā tērā, tēnā lhādāng jībā wō sī nī. Tērā tā chērī sī nā, anī lhādāng jībā wō, lhādāng jībā nyūg rē sī yā chūrā, tēnē tērā lhādāng jībā wō hībī kā lhādāng jībā sī yā tērā, kua gāndrī jī lēngi rē sī yā tērā, lhādāng jībā hībī kā. Tā lhādāng jībā sī nā, lhā hībā tā lhā mā kā tērī, anī lhā mā tā jībā sī. Tēnē tērā tā lhā jī jī chē Tengu ko tso ten kandri ji tenpa na nyugri yi se di la Tside ngama ke tenja te Lachi ke tenja sa ji tside ngama ji tenja te Ani chiri se di ko taru zo yo ma re Tenja te ko ma zo ni Ani lachi ke tenja ni Ani ten ju to la taru chiri se na Ani juden se na mundu Yana tenja Ani yenpa ji koro je jo la do yo pa Ten chiri se na Ani lachi ke tenja ke yana jenge yo re Ten indi la Lachan chi pa wo hi pa te Tside ngama ke tenja re hi ma zo pa Ten ju to la taru tenja Lhāma hi jīj dēyō pā, lhā dēyō pā, o tēndē jīla anī lhāma dē jīpā ōsi ā kuwa lēngi pā. 하마도 지바옥 되는 인들 다 대다 보고 하마도 되는데 강기한 쟁교를이잖아 아니 사직 제대한 쟁교를이스 니데는 사다다는 못해리 아니 대마에 바게 대상 배제 돈데 비고 다는 못해다 다는 못해 대다 보고 사직 제대서 그냥 쟁교를이 쟁교 여봐 인자 아니 대대대 그 제대서라 아니 하마도 집이 제스 야나 하마도 집안 쟁비 그 제스네 이는 사지즈네 딱거나 다녔던 레지 바다 야와 레지 다 대치를 세디로 다 사시지 고대니 다 노디치기나 된지리 와 다 다 되게 인체지 건들 다 선지 바자 롱고노나 숨비게 다 하지지 거르더라 안 노디치 아니 먼저 히지 잡아 된지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 린치지 야라 몬티 안치 린치 신저 가스히어
2: 다 되나 다 싸워가 너는 아니 사다다 따는 데그 하지게 체집어 마도 아니 예바대요 말이 매비 진짜 되나 때니 아니 사다다 따는 데 희비게 하지게 체테 진주 간다 간나 뉴리스 간다 간게 지스는 거 죽 말이세니 된데게 주문주가 다이조스지 때요 말이스 체집 마도 매바인자 아니 되라 거 주문주가 다이조스지 미세 때요 말이스 싸워가 너나 다 때요 말이 돼 왜죠? 아니 뒤인 제바가 너랑 안 좋다. 가스 봐봐. 이거 진양지 집이 도지 죽은 제비 리시 제비 안 보. 그래요? 뒤인 리시 제비 안 보고 너나 다 하지지 가스라 처리했어요. 아니 최대대 대선 거 최선은 이 좀 맞아. 아니 대다 보고 최소소대 진주 강다 강그 지스는 죽. 다 대지 처리했어요. 그 토탄 조수세 나만도 아니 하지 그 저기 자유 조수대 하장 그 처리 싹 하더니 아니 처리서 너마 소요 받던 리치 대인으로 딴 데이가서를 치르는 하지지 자줄 거 희운 뒤서는 아니 자유 차니 아니 리히 제왕 아니 치게다 젤니 대단 저니 아니 마히지 된 리치 다 제왕 놀라 하지지 거데 간지 소요로 했으나 대대 대선 하지대 나라 라사 잔터대 다디 강아 바마 탐에 나나 사된 톱스니 근데 지금 예그 소요 와 지금 예그 돈이 소요 다 지금 예그 돈을 소요 바가 놀라 담보대 치르잖아 다 지금 담보대게 哦，对对对，是呢，啊，垃圾的成因，哦，但垃圾的成因是啥呢？对对对，什么垃圾的，什么一般的，干什么是呢？对当对当对什么？我对是呢，确实是呢，垃圾的是呢，对是呢，垃圾的成因是。原来确实是米拉刚说的是呢，我那垃圾是个意思，我对对对是垃圾的是呢，只讲当不得个垃圾的成啊，是的意思。但对于的，你这个弄了确实是呢，但甚至把个早晚弄个弄了，你是没得把个。 我打的不对就打他，打的不对就打他你。我打对你的这里是呢，垃圾就吃的了，你是民族心理。啊，你咋个让个弄了？你是对比啥的？打的不对的，对懂你？前头打垃圾吃什么的？啊，各种长个民族心理。我打对了朋友是。打第一就是了，只讲人吧，但是吧，一吧，哪来拉萨长得对，打的刚刚把嘛，他们那拉萨的偷是一个，只讲人是一，这个吃点个人是呢，打，光个吃什么的？ 啊，这就是呢，甚至把早上个弄了太阳嘛了哇！第一，但这就是呢，你去健忘个弄了，它啊，三个对比去，恰当得些。它肯定是呢，哪拉拉萨长得对是的，它只讲你把这个哪拉拉萨长得对是的，金就哪当金就拉金就拉金就啥，哪拉拉萨。啊，那长得是长得是长得是的，其他个了，它哪拉它这个扎扎是样的，我说的。 杨俊的意思嘛，这个多啊。但是长他的是呢，那杨俊跟他拉是啊。但第一个就长他的，啥啥的，他啥人家了，我是过来的这个人。哦，杨俊你有了哇？杨俊啥的？杨俊大。第二就是长他的是呢，杨俊啥的？杨俊大跟他了，原来杨俊大跟吉了。啊，那他这个车叫个呢？刚下来是呢，哪来啥长他的是呢？我那大人没得一笔个，我站在这个一笔点上。啊，第二就是哦，杨俊哪来啥的？这个就是啥啥的，大人你那边个。 진도 죽여러와 와, 다 대주복이 지서는 하지지 체지 자기 봐 쉬운세 제 강샤르스나 아니 다른 때에 비게 때 장바다 자기 이십이 돼. 왜 나라라서 장다 대세야 대. 대네 대지 그다 지금 쓴바다 이봐 대니 그 조어도 강대여르스나 다 진주 다이 지서를 하지기 체 강자기 봐다 아니 아단 탐에기 지서를 하지기 체 강자기 봐. 다 대기 남아 대대여. 강대에서나 다대 강아 봐마 이비게 다 대세야 니그 这个是把个的你妈妈打的一把这个刚的一个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 죽 타메 나나 사태 도기 바텔 마자고 그래. 어 다디 강아 바마 타메 나나 사태 도스 됐다. 진주 가다 진주 나 진주 바 진주 마 되네 진주 아 등아 등아 이제서는 타메 있어 들었다. 와다 디비크 어 된데 그 가서 라 더 주보지 가서 라 아니 하지 그 체지 여기나 강자를 해서나 어 다 강아 바마 타메 나나 사태 도스 어 때장 많이 봐. 고지 사유비 그때도 있고 그래서 대인들 직관 닝바스 네 직관 닝바다 슴바다 야바 오야 다 됐은 게 지르진다 자와 랑고 놀라 아니 사카 만티비 네 라지가 최소 먹고 아니 자이조스고 자조고 토당데 아니 현대 가서 요건이 되어리스 다 대인들 다 안소 네 니스라다 라지가 최대 배시 돈이고 이게 나서 번주 가서라다 이게 라는 거 놀라 내가 치아도 지르진다 자조지 아니 토담에서 네트디어시 와 대인들다 제 간데 간데 진주 간다 간다 기지서 사지 그 간데 간데 존데 땅 가서 존다 돈지 언더 처리잖아다 조는 거 존이지 차리오리 대인들 다 존디 가서는 가서 리 담보아 대설라 민니 아니 공거 자치도 저니 아니 베진 이래 이래 이래 그 돈이 아니 막 사히지니 다 담보도 가려서나 나라라서 장터 때에서야 거든 내지 다 나라라서 장터 때에서 진주 나라라서 아니 디지털 사다다 다라데 오다 너 주먹 짓을 아니 다른 거 떼기 비기 떼 장바데 아니 사직 책 알 아니 배시 전에 동그래서나 배나 다 담보데 진주 나의 짓을 다른 거 떼 거니 사직 체조서 떼 대라 배나 나는 베리 연대 나 베리 그 파만이는 시비 셔르스 근데 그 계시하게 좋아지는 소마이나 담보데 처리지는 나는 베리 연 연세한 되기 짓을 다른 거 떼서야 돼 야가 되라 떼니 아니 연대에서야 네게 질 다루나 희지게 된다 연질 하대 봐대 아니 챙겨요. 대마도 때도 맞이는 안에 비리 연세세들 아니 그 제자 지차촌 아니 조수 말. 이제 디지털 따는 때에 와다라 되니 어 다루나 때에 하마지요 봐대 랭도 와. 다 디가스나 연세와 네게 짓을 하지게 체대 따는 때 장바도 여기 비진세 처리 있으나다 나라라사 장다 때에 토탄 건으로다 낙 짓을 따는 때 여기 집에 오호다 늘었더니 이제 봐. 아니 나는 베리 연대에서 베리 연기비 전세 처리해서 난 네 짓을 전세 기회에도 하더라고 아니 나 베리지 파마니니 시비 싫으시니 어 베리 연기비 전세 대야 나는 대대게 안 된겨 어 대인들 걸 하지지야 되니 코는 히럽지인데 랑도라 힘든 키스 난 너 답은 저 마이나 코는 히럽지에서 나는 대대는 맞았나 아니 대처에서 나온 그런 차종 깨셨지 네 짓을 떼자 하마지요 매 또 강하게 더 그 말이 왜자 히럽지에서 너기 짓을 가들 계지고 하마지는 아니 사직이 체제적으로 사직이 강제로서는 짜는 게 이게 이제 나이다 나라라서 전달 때에서는 때리지니 오 코니 혈압진 때 전세절에서는 랑도라 혈압 기비소스 오 코체에서는 강 랑기 바다 강 돌기 바 왔다 빵랑 그 니데서는 하장 그더니 키드스 키비 전세 때나 때니 아니 그 못 간제절에서는 아니 혈압절에서는 안 코 뭐 혈압이 비 접지 야나 전세 오대처에서는 아니 다른 때도 그냥 쟁겨 디미디스는 코니 히레지 옌비기 진세 때 체주 아이나 히에지 때 하대바 대체는 다른 때 때그 아니 땡긴도 와 어 대인들 딴데 하지지 대체는 아니 옌데 어 찐데 다바고 진유 나이지스를 때 장하지와 돼 되네 때는 때 때 땅 가나제르스나 나라라사 장데 대신 진주 라이지스를 따는 때 되자고 그래서 하지지 답버나 담버티 노마르비 다차오스 너 답은 저 많이나 담마르스 마제네 담마테스 우디스라 담마르스 안데기 지스라 다루나 히자게 된지 하데요 바 땡도아 오나 담마테스 고 담마레스 제제치리스 노마르비 다차오스 오 노마르보 인케제 다사지리스 제제데라티니 코체리 담마르스 아데리스 와 디브나 담마르 히반 디게 아니 가르세 그러고 고 니식잖아 문두 근데 저 된다 보디 아니 히제도 하데도아 아니 하데요 바 강거 챙겨 그러네 담마르 데히 바 담마르 인스 야나 담마르스 야나 담마르스네 고 찌마야 바 다른 데이트 셔. 단 데이터를 다 말르스는 다 말하게 막 진주 자인들 어느 자이지서 다른 데이트 해자와. 되니 돈의 카르테 나와던다오스. 돈의 카르테 나와던다오스. 오, 메티가 돈바. 메티가 모티 카르제리스나. 까보탐으로 뉴스. 카르테. 까보이 비진지 에니 카난다도스나. 나와던다오스. 어, 난긴 나와던다도스. 어, 나와던다와든 충치도 가르에서나. 나와야 카르보이 바. 메티가 돈야 카르보이 바. 아니 녹이차니. 카도기차니 코니 투마이자. 나와던다도스. 어 대인들 너 답하는 소리 말이야 돈을 깔때에서 용돼서 아니 까보이 봐 되게 질 다루나 희자를 하마지 여봐 대 따놈의 대기 봐 대자와 되나 아니 챙겨도 와 돈을 깔때에서 아니 나와던다오스 와야 대리 단 너 답하는 깔때에서 되게 진주 자인들 아니 대장 대자와 드네 대인 살아 진주 라이 지자를 따놈의 대자와 대 너는 두들 때 고 서선 유진이 미셔스 아니 두지지레스 죽는 너 두지지레스 두드는 예비 전세다 두들 때에서 운디설 아니 두드 예비 그 전세 라서바티 희지데 너 하된도와 따는 데 희바 때때 맞으면 너는 두들 야는 너는 두드 현답이 이제나 아니 고 계좌대 치르냐 고 수부지리 대자도 조디요 그냥 네가서 두들 때에서 들이다 너 희 차요 말 강 희 차요 말 했으나 다 디지 고 서선 유진이 미셔스 어 두드 예비 그 전세 야는 드지데 희지 하도와 어 저는 그 응고기 입대 남아도 간다 저러잖아 아니 썼습니다 이래누스 진짜 때나 때니 아니 뒤도 저러잖아 또 저래서 대답을 그 진짜 맞아 아 뒤면 또 들히비까지 사바다 바라다 자기 저 들리게 들기 진주 라인들 아니 라이지설 대자와 되니 너는 축할 때 투나 또 알면 내 도스 왜 쳐도 저러잖아 축할이스 어 너는 축할 때스 축할 때에서 이디설 아니 뒤지설 양해지지 죄자지 내자지 어 하대바대 축할 때 통나 도와는 니스 어 근데 추가에 비진스 추가에 진스 되나 되니 저리잖아 어 추도 통신도 도와는 내 말레스 어 저니 아니 통나 도와는 니키 비게 대자 야나 죄자도 처리세디 근데 다른 대기 받더니 안 된겨 되니 이바도 처리잖아 진주 사이지선은 다른 대자 배나 원서 시대 귀샤플 원서 시 맞으니 원서 시대 세비디선은 양 대지스 대자 하마지요 어 야 양세 받아 할리 받아 원서 원서 침보 시니 원어 제시스에서 귀샤플 어 이게 바로 보대라 연대 라서바 통하라 되니 하장의 생각으로 되니 이한세마 원서 치부 시니 아니 라메 바치르는 데라 아니 귀비귀셔도 샤프와리 예서와리 단 니가스라 사가다 가야다 시아는 무시지기 진주 사인들 사지스라 대장한대지 말이 되니 데모 띠데 데다 와야 데모 띠데 데모 띠 세와타 데모 띠데 히비가스라 되니 치바치오르잖아 따는 뭐 띠데 제우 띠스라 양 띠지스라 데모 띠니 띠지스라 양 아 예마치 시바띠 시여바 야나 아 되게 된지 그때 나 하여 봐대 그래서 시트는 누가 원다 데모 띠데 치시 데스 와 데바레스 어 띠데 데스니 어 샤와 어 나신이 바로 나타는 데 되는 누가 다 발라다 다시 띠나 진주 사레 사이지스로 나는 데 샤와 데 또는 나라라 사스 다 장터 사라다 다라 니가 근 타라야 나는 데 되지 않으레스 베르나 사라 그 지슬 나는 데 샤와 데 베피 드테 드스 말리 랑테 도바트리다 어 베피 드테스 리카데 베테 쳔보 고니 드 Dumni cheres ligata yapuji nasusus. Dupte nups. Dupi jetela teni, dibi cheres ligata nusum. Tim this is basaga the gara the jacket, the basic drips. The cheres edita, dupi kishawak, the la maumpada, dibada, tatawa. A titul kusin in the koyenabuji yabayanza. Tandi kasala, dupte and riki bikasala, drupate, shawati, dutsani in the drugura. Tim it is not abandina. Only Namakasi, the yiji, midiko, tindiba the drugura. Basaga the gara the jacket, the basic drips and saradejan. 어디 사이 사라기 지들 따는 데 해지 말이 랑데 동바티스 어 니사고는 양랑데 아니 랑데스니 랑니 샤치시 봐 샤 예바지니 그 제주 하데 바된 거 생기도 와 랑데 강시스나 동바티스 니가슬라 튜빙에들 야 랑고 그러와 아니 랑세 지슬 주바르 디비슬 랑히 바데 디시피제 동 랑아세 랑스 야주 사레 어디는 사이 지슬 야주 사이 지슬 따는 데 해지 자 단데 저든 사라기 지슬 데네 다라기 지슬 따는 데 자와테 페나 다체 저테 소스 다체 저때 손 축갈 때 튼다 다체 저때 손 기비가슬라 어 다체스 어다 자켓 돌은 가서 다체세 그룹 광고세 세기노아 다 롱크 잘라 니볼라서 봐 강연 와지 몸 몸부지로 봐 히스주 봐 그 아니 그 르모 다 이게 라서 봐 어 된지 그 다체 때 아니 저르잖아 저때 어 몸 몸부지사 어 된지를 저르잖아 아니 저때 손 아니 손 손아 마소 인게들 가시 바래잖아 다체 때 잡아라 아니 저차니 고로고 그러와 디미티스는 어 나는 못 되지 자지 골 자르세야 돼요 아 딘디바데 비시던 거 단 디비 비시던 미 가서라 사바다 바야다 자르기 자르세니 디실라 진주 나라 라서 예비까지 되는 디시데솔라 시탄가라 다다 토비 원도 다니 아 아니 가서 제라 이제 그거로 와

0: 다티그 창나 다디 강아 바마 타미나나 사티 도스니 다뜨고 놀았다 뭐 다디에서야 돼. 다디에서들이 진주 다이지서 아니 하지 제지자기 쉬나 다놈 대디자고 그래스. 다들 앞에 있잖아. 살아 대대 아 계속했다. 신제대 멤버스. 다 살아 대대 계속히 희발한 소마이나 살아 대면서 살아 대대 세비들 대세야 되자와다라 되네 뒤지서로 다루처리 대자 하마지니 여바데 아 대자 하마지 여바데 생기도 다 뒤인들 바사다다 다대기 대기 진주 다인들 아니 다 대세 다이지서로 다는 대대고 아니 살아 대대 강시이서나 아니 계속히스 아니 신제대 멤버스 오야 신제스 바자대기 제로와 니바데 베시도네 바자대기지 아니 신제대세들 아니 신제니 다루나 샤 예시바 대자 하마지 다루나 히마체는 하디오 받아. 신체대 강시잖아. members. 아니 member 말이에요. 팀들 바자되게 지게 진주 다이들 다이지스를 대죠 말이에요. 다 늦어졌나. 다대 희비가지. 베지테리. 전에 달 하지 그 체스바 사다다 나무 때 대죠 소리. 다 대지 가르스 오르잖아. 다대 강아 바마 아. 타미 나나 사대 도세니. 오 진주 가다 가다 바다 마다 아. 등아 디 토들었더니 아 타미 되는 너 주보지 가서라. 아 하지 지지 자기 쇼나. 아니 사태되자고 그래스 사태도 터벌에 있어야 돼 다 대기노는 담보 진주 가해지들 사태자와 때 빼나 까와는 맞닥대 깨지깨지라 인주도의 시절을 다 늦다바는 좀 봐이나 까와대 치료에 있어야 맞다바지래스 맞다바지래스 맞다바지는 따바지 도달아와 아니 치료는 치료 깨지마 깨지깨지라 그런 인주도의 취 깨지깨지라 인주도의 시작돼서는 아니 맞다바지래요 다 라다다 따가이지 맞다바지 딱 라다다 따가이지 따인디는 아니 간타기지스라 아니 사대되지 그래. 뭐 딱 대에서 사대다는 데 얘기야. 아니 배진 이 맞대라. 옌정을 촉대 뒤다. 다 팔아다 찾는 쪽이 촉시. 너그 진주 각지서 아니 사대되지니. 너 촉대 뒤. 내가 곧 니치도 비시 동교래. 니 촉대에서 니 촉이 다루다. 야 옌지 시바대 하대 누가 헤지 하대 누가. 아니 촉이 치시서 촉대 뒤. 뒤기 바대 대자 삼아대지. 더 가이지서 사대자와. 근데 가이지서 사대자와 대변아 혹강대 소조샤시 컴바오다 혹강대에서 혹강세나 간르질세 그리스 혹강대 소조샤시 컴바오세는 혹강세야티지 자시 혹강세야티지 그 미친다버디 얘기도 와 혹강대 혹강대에서 제들 아니 대질 대잘 하마지요 대잘 하마도 가열에서나 소조샤시 컴바오세 고지 미치잖아 모두 고지 자시 되게지 산도 와 단 혹강지 컴캉게지 컴인들 아니 나이지스 산다는 대죠 랑코르땅대 유쿠르션다 랑코르땅대 바땅의 땅 리시드 페시던 바탕에 있다. 이중 아이들 사태를 지는데 랑코 땅대 땅대 야 가시스 대다 하마지 계지 하디요. 오 랑코 땅대 유고르셔스. 오 유고르셔스. 유고르셔스 안데 안데 대자 하마데지. 차다다는 계히비 체드가야 렌지가 하마게 되데. 대체즈나 땅 아이지스를 사태자와들. 안데 바이지스를 사태 토바데 갑데 송스. 달란 탑데 나버젤다. 갑대 송 희비 가슬라 코 송바레 소비 가슬 간르시는 송바레 이잖아 갑대 송 가게 가게 이게 모토하시네 가게 송 갑대 송 아니 갑이 갑 진주 바로 아니 바기 지슬 사대지네 갑대 송 갑 맞네 갑대 세비 지슬 아니 때때 지슬 다루나 대자 하마지 여바데 희 챙겨레 달란 탑대 나버 젤스 다오던 탑니 다오던 징니 다오던 퉁니 투바자니 아니 타마르 젤스 나버 젤스 자카토 송스 근데 달란 탑대 세비 지슬 아니 아 타바이 타바이 진주 바인들 아니 바이지서 사대디죠. 아니 타테 아니 강시바레. 어때자 하마진도와 대자 하마도 강래서 넘어 젤세야. 와야. 근데 진주 마이지서 사대자와테 탐티 뉴스. 너는 신성띠 신기 주비 삼바오다. 다 탐티 뉴스비는 탐 맞은 탐대세디를 어디지서 대자 하마지와 땡겨로. 타테 강시바레서 탐티 뉴스. 뉴스비 대자 하마디 안 땡겨. 다 타바이 타바이 진주 마인들 아니 마이지서 사대디죠. 너는 신상대 신기주비 삼보스 오 삼바지는 저기서는 너는 저리 신상대스 오 신상대스 신상 얘기비 진짜 저리스 오 신상 얘기비 진짜 저리나 신기주비 삼보스 오 저 신기주비 삼바지래 했으니 오 신상세야 되지 아니 아 그 고대서나 모두 자신다 보디 아니야 희제다 삼아요 빠인자 아니 대안 된겨 신상대스 삼이 삼기 진주 마이들 아니 사대자 되니 다 강 다디 강아 바마 아 타미나라 사대도서 다 아는 타미기 짓을 사대자와 대변아 아그지스 사대자 가테 게 가테 타나 냐르다 가테 게스 가 마제네 가테 세디레 오늘 디지스 야 테자 하마지요 가니 치시스 게스 바 가테 게 쇼이테로 디는 다가게 가기 진조 아이 마예자 아니 아다 타미 사테 도스니 사테디자 가테 게타 가테 타나 냐르다 오 코치르잖아 다 가니 리포터 하장 가니 아니 체르제는 군조 맞은 타는 년도스 어 대체르나 안타게 지스 사대죠 비지리 다 타미 어 대아데 고름이스 메바 어 타미 그 값을 라양 어 아니 사대도 자고 그랬스 베나 까바 샤데 로마 뉴스 까마 메인 타마데 수정 통은 차와시다 까바 샤데 로마니 답은 처베나 까바 샤소스스데 다 까바된 가서 샤차니 까바데 군니바니 냠니 아니 저리 로마니스 아니 군조타고 만두세 알아 이는 까바 샤마 까바 샤데세 인디스는 야 데이지스 대자 하마죠 이는 까바 샤니 쳐레세 로마니스 로마니스 아니 로타고 만두스 와 데이들 샤세 안디 너 쳐레스는 까바 샤히비가지 샤테 샤다칼타 아 진주 여바레 진주 가여서 나아요지 다 왜자 가서 기사 찌라서 바지 가슬라 고 안타데 쳐레잖아 디바로 근데 까마 머인 타마데 시장 통은 쳐와시다 까마세야 데 쳐레는 가서 먹어놓는다 먹어놓는 타마데리스 두신다고 지레스 타마 히비가지 마테나 아니 타메르노와 데이비디스는 디지털 타메나라 사데토 사데다는 거 데디야 타마데 디 인첼로 땅 가서 리시 주엔비 와보고노라 숨비게드니 사지게 데데데 데데데 어 더슨 보지니 아 자조르고 토다 아 따디 고랑 가서 베지에다 지비고니 아니 사부나 보지 아니 해바텐데지레 아니 다 데리 디세게 주엔비 아 손든데지 찬나 야지 디네 다 데리 로디그 아니 난데단 전이 가서 미세겠다 좋아서야 좀 매나야 조디 처리잖아다 아 토탕 줬었는데 아니 생게 나바 그러나서서 그 아니 제와지 짜친데 야부지 로르 니바시니 아니 디 토더다 아 고도 가서 베지야야다 대단 징제니 아니 베지 뭐지 야니 아니 아 다이 줬던다라 가서 정단나 버지 동지데 하장 그다 아 내가 채무나 버지리 너 야보지 상태에서만이나 아나 지를 당가서 사직 체 저위 가서 났더니 진주 강다 강그 지스를 사직 체 강다 강죠 되게 다 자유 줬을 내가 토당 줬을 때를 쳐서 아니 가서 모모와 그 기바치 바치 요리 마돌로 다 간손데 지혜게 되네 바이나야 네 자유 줬을 때 제타리 연바 된 가서 라는 거 돌로 바치 장아 바치 심바데 바이나 아니 니스를 이게 그 라는 거 놓네야 아니 사직 그 걸 다 요르지 장데 바이나야 아니 라는 랑 돌아 아니 체조스 대해서 소마데 아니 토탄하게 좀 마주 봐이나 아니 대다 저당은 가서다 아 이노나 아버지 찬로 그러와 아 체조스 너단 너와 아버지 찬로 그래 아니 대 차대 봐이나 아니 그 다티 지교나 그 문터베 그 신찬나 보디 아니 상나 봐요 그래 니들다 니고라 소마게 도나진 제니 아 아니 다이조스지 아 아니 제왕은 그 자치대 로는 게 바시니 어 베지 모즈지 이니 존다샤지 때 저원 아버지 어 아니 소마다 히들레
1: 林清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评测党，指数来指引，中南侧，大亚木。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큰주 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기 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이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나.
1: 뒤뜨리니 소. 소아지다 지진 체요. 랑세 장라 왕위. 세라 고차지니. 랑게 장라 닌제다. 랑게 장니 샹지 숑군조조. 생강 최디나 돈하나디. 생강 최디자 자와시비. 대탕거 장니다. 대탕거 시초 증거.
2: 这个那么做，达到七级三级比零层的呢？北京龙城人这里刚刚改龙城街，你就是为了用西比日子零层的嘞。俺呢，你准备穷着用？咱这当那的帮穷当没多，但那当六级，木板当七级大个冬水呢？没在初一日哇，暖暖了就为八月群众们。姐姐也算是龙个春呢，可惜个今年当，云山客运对面小龙个日子当中呢。暖暖个，里儿刚才当我都刚有买不了，历经你们冬季，随着当八百就出完了日完呢，今天弄完高些的。

0: 생기 라모
1: 두번 넘어쳐 이제 구하와당 조금 힘들게 되면 자기는 등두 균만 비유 이제 당원 진 터주여 샹라 신조 빈지니 등두 치다 최치위 인자기 해 토주비 신조

자위 모탄도나 타원 라유르 칸지 히바다라 자조진비에 진생촌비에 자루너 덴듀윤 포모만비에 제동란진비에 타원 응바라 히주야 샹라 신중긴지니 덴듀다 최치위엔 자루히 토조비에 신나여바셔